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선사하면서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싱그러운 이야기를 선물하면서 옛사랑과 추억들로 잔잔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뭇잎 물드는 향도 나고 사람 인정이 무르익은 향도 나는 풍성한 가을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여들의 요정아마당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을 이야기를 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은화 가수의 노래 가을 연가를 감상합시다.

가을을 느껴보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을길을 걸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오정범 씨는 올해는 고향을 떠나 연길에 와서 맞이하는 열 번째 가을인데 연변의 가을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길을 걸으면서 가을을 느껴보는 그 정취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느껴보기를 기대하면서 노래 가을의 소망을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푸르고 높아진 하늘을 한껏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얼굴들이 그 속에서 숨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진숙 씨는 얼마 전에 의외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김진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신숙자, 김종순, 박보금 등 친구들과 지인들이 위로품을 가득 들고 병문 안을 왔었답니다. 김진숙 씨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인천 쾌유하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소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2: 보투리.
1: 에?
2: 보투리.
1: 또 어디서 나를 부르는?
2: 여기요.
1: 여기라게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1: 지금 이 안에 사람 있을까?
2: 야.
1: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1: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2: 네, 불렀어.
1: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와다닥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라! 야! 아! 어째랄까?
3: 예?
1: 에?
3: 요거 좀 열어달라고.
1: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3: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1: 열어달라고.
3: 아, 예,
1: 예. 채워. 야, 이 안은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을까? 네?
3: 야, 네, 뭐, 내, 이 내 편에 내 오늘 그새. 어째? 야, 그새? 네? 에이, 정말. 딴지!
1: 아, 여기 있습니다.
3: 피해. 네.
1: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 저 손님,
3: 어제
1: 잘못 들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3: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1: 101호로?
3: 야,
1: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3: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1: 아니 뭐 요리 같이 하면 되는 손님 절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였습니까?
3: 어서.
1: 이거 뭐입니까?
3: 아, 뭐이겠어? 배달할 무거이지.
1: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에. 안녕하십니까? 맞는 배달입니다.
4: 저기다 넣으셔.
1: 예. 아, 야, 무슨 물.
4: 거기다 놓고 가셔.
1: 아이, 그래야겠다.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4: 예?
1: 여기 와줄 수 있을까?
4: 어째?
1: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4: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1: 아이, 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람 마사 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씹어. 예.
4: 그 사람이 보냈대까?
1: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4: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1: 예? 아, 남편이니까?
4: 저
1: 포털비 씹어입니다. 예.
4: 배달 하나 더 해주셔.
1: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4: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1: 에?
4: 내 똑똑히 말해줄게.
1: 뭐?
4: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1: 무슨 거?
4: 단식 하든지 말든지.
1: 에?
4: 굶어 죽든지 말든지. 에? 똥은 맘대로 하죠.
1: 무슨 거?
4: 하죠.
1: 아이고, 어째 이랄까?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나는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4: 여보,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펑 안에 있는 나그네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1: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4: 네? 또이 방부과!
1: 부부가 다 했니? 아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그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청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제 단식 하든지 배달 함께했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2: 또 무슨 배달?
1: 나오시. 네가 맞혀.
3: 어떻게 됐냐?
1: 네. 핸드폰 구매하자지 말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3: 어떻게 됐냐?
1: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바꾸고 전화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똥 먹고 싹 바꿔.
3: 야.
1: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똥 먹대. 하셔.
5: 대답 그 버터비 20원입니다.
3: 이 시간
5: 버터비
3: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일일 피드네 정말 이게
1: 어쩌라고?
3: 아이고
1: 계속
3: 올라가다 보돌이 배달 하나 더.
1: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3: 자
1: 예? 어째
3: 내 눈이 멀었지. 네 하도 곱게 생기니까 네 하고 결혼해줬더만 네? 이 기어든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접어도 응?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응?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도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해도 뭐 제대로 여자인데 따스한 밥 한 끼 해도 응? 네. 내가 그렇게 또 동기 반가봤는데 네 알몸으로 돼지고기 한번 싸왔니 응?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1: 어쩌라고
5: 이인대 샀다 얼마나 해?
1: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야할까?
3: 저희한테 배달해라.
1: 배달해라고?
3: 배달비는 역시

0: 방북하다. 무슨 개나리들이.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 못해 받고 못해. 배달인다. 야! 아자! 내 니가 결혼한 게 내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도 니 생긴 게 고급가나 내 니가 잔치랬지. 어? 니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줬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그랬다. 개고 똑똑히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를 키워준지만 낫겠다.
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말이지?
0: 아, 그게 아니라.
1: 내가 좀 의심해서 차피가 올래나 갈게.
0: 야, 그게 아니라.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1: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0: 진짜 마지막이지?
1: 진짜 마지막 한 번이다.
0: 캠, 이번에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해야 되겠을까?
1: 아니,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0: 무슨게 더 강렬하다고?
1: 체력이 좀 소모될겠다.
0: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면 그냥 어느 말 체력이 소모될까?
1: 저기 저 짱콜 보이지?
0: 예, 보인다.
1: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0: 무슨 뭉개나라고?
1: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도 뚱개내놓으셔.
0: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십니까? 아, 뭐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짬뽕 뭉개놓으면 뭐, 저 삼촌이 어디 가자니까?
1: 뭐시게? 남편이?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0: 아, 그래도 그렇지.
1: 만능 배달 회사 구호.
0: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1: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0: 이야, 저, 아이고, 어찌니, 마사라는데. 삼촌이, 또 어째? 이번에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어째 이러니? 아구야. 어째?
0: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네.
2: 앉아서 보면 안다.
0: 네. 겸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2: 어?

0: 끝났니?
1: 완전 끝났습니다.
0: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 거짓말. 뭐. 네 배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1: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 어서 배달 좀 못하겠다.
0: 전화기다.
1: 아이 전화기고 이 말하고 못하고.
0: 야야야.
1: 아야 못한다는데.
0: 네 집에 아버지 있지?
1: 아버지 있지 뭐.
0: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관철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1: 누기 무게 나는가?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 거야?
0: 누기?
1: 예?
0: 내가 지금 이게 짬뽀임 이 박사장님 문제인게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어디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사장다 모았다
1: 그래? 내가 어쩌면 될까?
0: 남자는 뭐야?
1: 남자는 의리지
0: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1: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0: 야
1: 네?
0: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1: 무슨 소리라고?
0: 조카
1: 삼촌이
0: 조카 조카
1: 네?
0: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백빌리 한 물건이 한 무대지 있을게다
1: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습니다
0: 그거 그래서 네. 당장 따라가서 그래서 빵 볼 마스크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다 뒤져버려
1: 알았습니다
0: 아 그래도 조카
1: 네?
0: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거다
1: 생명의 위험까지?
0: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1: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0: 조카
1: 에?

0: 아이 무슨 야 우리 버터님 이렇게 헐쳐졌습니다. 좋다 선생님. 모서리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 내 감상과야. 삼촌
1: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0: 아 뭐 저
1: 아야 이게 네게 나 좀 있어라.
0: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1: 나 닮아 잘생겼다.
0: 몇 살인가?
1: 아 22살이다.
0: 22살?
1: 아 이제 대학 3학년인게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0: 법과?
1: 응.
0: 야 대단하구나. 아저 삼촌
1: 어?
0: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 어.
2: 떠모!
0: 아 그게 아니라 이 가족 사진 돌려주러 왔어.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습니까?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라죠.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이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랄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랍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가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근데 지금 삼촌 아세 처음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많이 되겠을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 가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햇빛에 성숙해진 나무들이 가을 볕에 아름답게 연기를 가면서 가을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합니다. 풍성하고도 알알이 여문 가을 이야기는 가정마다의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성희 학생은 가을이 되니 외할머니가 삶아주던 옥수수랑 고구마랑 생각난다면서 외할머니께서 가을을 무사히 지내고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리운 고향을 요청해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전해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엄철성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엄철성 씨의 고향의 가족은 추석을 맞이하여 요즘 명절 준비로 들떠 있을 것인데 자신은 타양에서 그리움만 달래가고 있다면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추석도 보내고 가을도 즐기고 싶다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타향에서 가족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저 푸르른 언덕을 넘어서 그리움을 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에 매혹된 사람들은 가을빛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이고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여러분께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여성 클럽은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 클럽에는 향기님, 태평양보험님, 박정흠님, 박현준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 함께 음미해 볼까요? 송가인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평생.

송가인의 평생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아침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생방송실에 왔는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또 하루의 시작을 하는데 행복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여성 클럽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커피 타임 또 티 타임 네, 이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 주부님들 네, 일이 끝났나요? 그래요. 집에 있다 보면 일이 끝이 없죠. 그런 걸 느끼시죠? 네. 아, 얼마 안 지나면 또 점심때가 되고 얼마 안 지나면 저녁때가 되고 네, 오늘도 바삐 보내고 계실 우리 주부님들 이 한 시간만큼은 네, 자신에게 시간을 내줘 힐링의 시간을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는데요. 영천아리랑입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네, 영천아리랑 듣고만 있어도 흥이 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그 사이에 남혜숙님께서 현국화 아나운서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고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메시지 하나에 야, 제가 기운이 막 샘솟아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 하나가 저한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동물들은 고래나 거북이처럼 몸집이 크거나 느리다고 합니다. 작고 빠르면 대사율이 높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로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새는 몸집도 작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도 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최근에 위즈덤이라는 새는 70살에 알을 낳았고 기네스북 기록에는 80년을 산 앵무새도 있다고 하는데요. 새가 장수하는 비결은 뭘까요? 비밀은 비행에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쉽게 피할 수도 있고 생존 환경이 열악하면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건데요. 생존력이 높아져서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새들은 불안하거나 불만이 생겼을 때 훨훨 벗어날 수 있어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장수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마음만이라도 새들처럼 스트레스는 홀홀 던져버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휴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0: 새들처럼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금방 들려드린 짧은 글, 네, 거기에 맞먹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새들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으셨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새가 장수하는 비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간단히 공유를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새들처럼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나게 받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새들처럼 훨훨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네, 새들처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기님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멘트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새들처럼 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과 시간도 필요하겠죠. 푹 자거나 혹은 좋은 음악을 듣거나 혹은 이렇게 여성 클럽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몸은 새들처럼 날 수 없어도 마음만은 활활 날 수 있는 자유롭고 편한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1: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2: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모멘트에서 본 글인데요. 너무 좋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특히 저의 나이대에 어울리는 그런 글인데요. 40대. 네, 40대의 우아함은 스펙이 아니라 이 마인드셋에 달라집니다. 라는 아주 짧은 글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냥 참고 넘기면 되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참고 살아.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을 내보이면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참으라는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참아내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눌러둔 감정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쌓여갑니다. 그 감정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드리우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감정에 휘둘리면 스스로 인생을 더 어려운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끝없이 검열하다, 그 감정에 잠식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평정심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감정 처리 방식을 찾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훨씬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화내고 우는 것은 아주 건강한 행동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 나를 위해 마음껏 슬퍼하고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성숙하고 좋은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참아서도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시간을 보내기엔 남은 날들이 아깝습니다. 묵은 감정을 씻어내면 카타르시스와 진정한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품고 감정을 다 표출했으니 이제 나아질 일만 남았음을 깨달으세요. 네, 아주 짧은 글이죠. 40대에게 충고 아닌 그런 충고 같은 네, 짧은 글이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40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좋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매사에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건강한 심신이 네,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는 작품 하나를 통해서 여성 클럽 위챗그룹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의 네,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데요. 이런 것 또한 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특히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하나.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와중에 혜택을 받는 건 본인이라고 합니다. 네, 늘 꾸준히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문자 타자를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네, 우리의 대뇌는 활발하게 움직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을 보내지만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성클럽에 계시는 분들의 더 활발한 이런 소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0대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40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40대를 돌이켜보면 인생의 중턱쯤에 섰을 때 아마 많이 힘드신 그런 날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추측을 해보는데요. 위로는 또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야 하고 일터에서 분투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이 40대에게 이런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역시 40대에게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스물마흔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이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20살 합해서 40살. 네, 이런 내용으로 제목이 달아진 것 같은데요.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유채꽃도 공유합니다 하면서 유채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러고 보니까 예전에도 유채꽃 바다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는 아주 크나큰 힐링이 되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아, 향기님 그리고 또 영거리님께서 이렇게 또 힐링이 되는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박현준맘님께서 이런 이미지, 이런 꽃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도 상쾌하고 좋네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전도사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행복을 이어가는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좋은 내용을 저는 이어주는, 또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어서 또 좋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이 좋은 글은 네, 제가 필사하는 내용의 네, 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경희님께서 또 필사 내용을 공유했었잖아요. 그날 오후에 향기님께서 왕언니 덕분에 저도 필사를 해봅니다 하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네, 필사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또 긍정의 힘으로 네, 발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용도 좋았지만 두 분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네, 확대를 해서 여러 번 봤답니다. 저도 매일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두 분의 그 글씨체에 비해 보니까 아, 제 글씨체가 말이 아니구나. 제 딴에는 저도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선배님들 앞에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내용만, 저희 필사 내용은 공유하지 않고 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위보 맨쉬라는 그런 책의 일부분입니다. 정답은 세상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정해진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진실이 보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의미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퍼즐의 그림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편견과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다. 도덕, 예술,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과학은 세상의 껍질을 벗겨내며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이게 환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조차 세상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 결국 한 가지뿐이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당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세상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김경희님께서 오늘도 필사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린 요성클럽에 종종 네, 공유해 주세요. 아, 내용이 참 좋던데요. 네, 읽어보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받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최화자님께서 노래 가사 재밌네요. 우리는 아직 24살. 그래요. 여성클럽에서 가끔 이런저런 노래 여러분들도 네 처음 듣죠.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강 옆에 황무지 개관에서 읽은 텃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유채꽃도 피어있고 각종 채소들이 울썩울썩 자라고 있더라고요. 밭채소도 조금 사서 어제 저녁 식탁에 올렸는데요. 역시 달큰하고 상큼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야, 밥상에 올렸네요. 네, 또 예쁘게 찍은 사진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셨는데요. 다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채소로 된 밥상을 보면 더 입맛이 더 당겨하는데요. 저처럼 채식주의가 아닌 채식주의 신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 계신가요? 저는 채식주의는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양지은의 노래입니다. 좀 감성이 듬뿍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먹먹이라는 노래입니다.

40살 마음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나이, 마음의 귀중한 설레임을 살리며 살아가는 나이. 영거리님께서 금방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아마 즉흥으로 보내준 짧은 식구 같은데요. 40살이라는 식구, 짧은 식구에 큰 의미를 담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류녹입니다. 네, 화사한 빛이 내리는 좋은 아침. 네, 행복한 문학 문을 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0대에 들어서 정신없이 올라오는 흰머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울을 보면서 이제부터 쉴 새 없이 자라날 흰머리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삐죽삐죽 올라오는 흰머리에 관해 밤이 영원할 것처럼이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흐릿해진 거울을 손바닥으로 문지르자 살이 내려 주름이 두드러진 얼굴과 삐죽삐죽 올라온 흰머리가 보였다. 진은 거울의 표면을 닦으며 레일은 염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생활은 엉망이 될 것이고 이 삶은 어딘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쓸려 가버릴 것이다.

네. 밤이 영원할 것처럼 이라는 책 중에 한 단락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문득 흰 머리가 보였을 때 마음이 묘해집니다. 이런 날이 왔구나 싶고 염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하게 됩니다. 염색을 해서 일시적으로 검게 물들여도 기세 좋게 흰 머리는 또 올라올 것이고 에라 그래 함께 살자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이제는 흰머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뽑으면 뽑을수록 계속 나오고 그칠 새라 쉴 새 없이 배로 늘어나는 우리 흰머리.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네, 문학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시간. 늘 따뜻함과 감동으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민호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

저녁 7시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무난 전화가 왔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남아 자영 회사를 꾸리고 있는 아들이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있는 이 애비가 걱정돼서인지 매주마다 전화를 꼭꼭 걸어오곤 한다. 아버지, 대식을 제때 꼭꼭 챙기세요. 혈압약도 제때 드십시오.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사 잡수십시오. 용돈은 우리가 계속 보내겠으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 텔레비전은 잘 나옵니까? 새로 사드릴까요? 살뜰한 아들의 전화에 나는 그래도 자식 농사는 괜찮게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흐뭇해났다. 걱정 말거라. 홍화가 사준 텔레비전도 잘 나온다. 내가 죽을 때까지 봐도 문제없다. 쓸데없이 돈 팔겠니? 나는 텔레비전 원격 조정기로 음성을 높이면서 일부러 아들한테 텔레비전 소리를 듣게 했다. 아버지, 액정 텔레비전 새 것 하나 사드릴까요? 잘 나온다. 몇 년은 문제없다.

사실 지금 보는 텔레비전도 2012년에 딸애가 아파트를 사주면서 당시 병정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준 것이었다. 10년이 넘었지만 화질도 좋고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다. 또 새 집 객실의 크기도 안성맞춤이다. 액정 텔레비전은 또 무선 텔레비전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보노라니 그 전날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텔레비전을 장만하고도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흑백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1984년 늦가을에 나는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 내가 나서 자란 20여 년 된 정든 고향 왕청현 배초구를 떠나 형님이 살고 있는 령정으로 이사오게 됐다. 령정시 교회의 마을들에서는 근본 외지의 이사호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무작정 18평방미터가 되는 새집을 맡았다. 당시 재산이란 내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말까 한 식량 200여 근과 현금 600원이었다. 셋집비는 한 달에 40원이었다. 저란 이삿짐을 집안에 부리워 놓으니 겨우 식구 넷이 잘 만한 공간에 나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밭도 없고 직업도 없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났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고 나는 이사한 이튿날부터 동네를 돌며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치료와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마른 일, 굳은 일 가릴 수 없었다. 우선 아침 일찍 삼륜차로 아내를 병정병원에 실어다 주고 두 자식은 령정소학교에 실어 갔다. 그리고는 셋집 부근에 있는 연변 농업연구소 벼시험전에 나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말로 가릴 것이 없었다. 지저분한 흐드레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워낙 일솜씨가 잽싸고 부지런해서인지 주변 농가들에서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왕정현 배초구에서 생산대 대장을 하면서 수전 한전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일꾼이었다. 수전 한전 농사일에는 막힘이 없어서 모두들 나를 감동꾼이라고 불렀다. 찬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밭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하도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좋았던지라 교회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서로 빼앗다시피 나를 불러갔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일손이 딸리는 집들에서는 아예 철 따라 나한테 밭을 도급주기까지 했다. 밭을 도급 맡아도 주인한테 쌀을 바치고 나면 남은 양식은 우리 네 식구 식량이 될까 말까 했다. 온 하루 힘들게 일하고 맥진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서면 그래도 새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난 이튿날이면 또 날이 희붐이 밝으면 일거리를 찾아 집문을 나섰다.

비록 셋집이었지만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재빨리 적응해 손잡고 학교에 깡충깡충 뛰어갔다. 그때 나는 그래도 도시는 아니어도 시교에 이사 온 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속으로 몇십 번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런데 도시 근처에 이사 오니 이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살던 농촌과는 문화생활이 완전히 달랐다. 인근의 집들에서는 모두 텔레비전을 사놓고 저녁마다 온 집 식구가 단란히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본 애들은 나를 보고 칭얼댔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밥을 적게 먹을 정도로 절약을 할 테니 텔레비전을 삽시다. 딸에는 아예 내 팔에 칭칭 매달리며 떼지를 썼다. 좀만 기다리자. 이제 가을에 탈곡이 끝나서 아버지가 손에 돈을 주면 사자.

나는 두 자식의 초롱초롱한 눈을 차마 마주 보지도 못하고 사탕으로 얼리듯 달렸다. 얼마나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두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마을의 한반 동문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어느 일요일 날 저녁때가 이슥히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아내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이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자 나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다. 문 밖을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 명규리와 딸 홍화가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숙이고 낙태한 고양이상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저녁 때가 다 지났는데 집에 오지 않고 어딜 갔다 이제 오니 엄마가 근심하는데. 내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자식들은 나를 보고 서로 번갈아가며 성도했다. 먼저 아들 놈이 한창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율수 어머니가 저녁때가 다 됐는데 너네는 집으로 안 가니 빨리 가라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번에는 딸애가 아니 글쎄 율수 엄마가 씽 하고 방에 들어와 우리 보는 텔레비전을 끄고는 빨리 가라고 쫓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깨를 달싹 거리기까지 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았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남의 집에 가서 보니 눈치가 보입니다. 명길이가 말하자 홍화도 뒤질세라.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하고 내 손에 매달렸다. 나는 자식들의 지청구에 아이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아들과 딸의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 그래, 우리도 사야지. 너희들이 학습 성적이 오르면 내가 꼭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나는 솔직히 자식들과 약속해놓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우리 집 형편에 시름시름 앓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실정에서 텔레비전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찬 현실이었다. 아내의 병 치료비도 다 감당 못하는 주제에 텔레비전을 살 경제적 여유가 근본 되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텔레비전을 살 돈을 벌지 내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래서 나는 일전이라도 돈 벌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발벗고 나섰다. 정말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또 일했다. 얼마나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했으면 교회 농촌들에서는 나를 머슴이라고까지 불렀겠는가. 그때 교회 집들은 대부분 처갓집들이었다. 그래서 봄이면 처갓집 이영 엉키, 언덜소리, 벽 파르기 등 일이 많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마을을 돌며 분팔이를 했다. 내가 하도 열심히 해서인지 품값도 올라가고 일거리가 생기면 나부터 찾기 시작했다. 일거리가 차차 늘어나면서 얼마간의 목돈도 모으기 시작했다. 농사철에는 한전, 수전 사기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었다.

탈곡하기 전 양식이 다 떨어지자 나는 연변농업연구소 탈곡장과 연변농학원 탈곡장을 돌면서 씨앗털기를 하면서 나달을 주었다. 가을이 되어 손에 얼마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나는 새집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작은 초가라도 사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또 지청구를 들 줄이야.

아버지, 우린 언제 텔레비전을 삽니까? 다른 집에는 텔레비전이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정말 거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식들과 한 약속을 3년이 지나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됐다. 1986년 여름,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17촌짜리 흑백 텔레비전을 샀다. 아이들은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닦고 또 닦았다. 그때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딸애는 소학교 6학년이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보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밥숟가락 떨어지기 바쁘게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아내는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구차하게 남의 집에 텔레비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분은 오래 가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사놓으니 아이들은 책을 볼륨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텔레비전만 보았다. 아마 온 방학 방학 숙제는 한 페이지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개학해 국경절쯤에 치른 모의시험에서 아들과 딸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당금 고속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들이 문제였다. 나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한 끝에 아이들한테 중대한 결정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텔레비전을 못 본다. 너희들이 이대로 나간다면 대학은 그냥 고중도 못 간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생각 밖으로 아들 명길이는 불만은 온데간데 없고 내 결정에 동의했다.

아버지, 옳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가면 나는 대학교는커녕 고중에도 가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딸 홍화는 입이 뾰로통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아들 명길이가 오빠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너도 이제는 중학교 입학하겠으니 학습 성적을 올려야 중점고종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새까만 얼굴로 언돌쟁이질까지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대학까지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겠니? 아예 우리 오늘 저녁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여동생을 타이르는 명길이가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다. 어린 딸도 오빠 말에 감동됐는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흑백 텔레비전은 이튿날부터 도로 텔레비전 포장 상자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우리는 흑백 텔레비전을 명길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꺼내보지 않기로 하고 박스에 1988년 7월 개봉이란 글자까지 써서 붙였다. 그리고 텔레비전 상자를 보에 싸서 이불장 위에 올려놓았다.

이튿날부터 아이들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밥상을 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었다. 텔레비전에 정신 팔지 않고 열심히 저녁 공부를 해서인지 아이들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장래를 위해 꼭 참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밥상 옆에서 같이 책을 보곤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학습을 수시로 지도하고 감독했다. 솔직히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내 지식 수준으로 커가는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이따금씩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서 불만 한마디 없이 밤 늦게까지 매일 견지했다. 구차한 집 아이들이 샘도 빨리 든다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불만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잘 사는 가정과도 비기지 않고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윤민호님의 작품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회에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늘 머릿속을 맴돌고 있으니까요. 네, 몸이 아파도 자유가 없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한 가지씩 착착 덜어내는 훈련이 몸에 배어있을 때 자유도 얻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련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尚世图心说，我早知道你那两下子，你唬别人去，因此他一拨马奔程咬金来了，几个照面把程咬金打的就招架不住了。程咬金一边打一边喊，魏王千岁快点来救我啊。李密一听，我还得救你呀、啊、可要了我的命喽。李密把宝剑拽出来，也不知道怎么下手了，闹了半天他是个文人，他不会打仗，回头找戚桂远，戚将军赶紧助成王兄一臂之力。戚戚戚一看戚桂远呢早跑没影了，原来他这对纸锤敢跟尚世图交手吗？哪儿去了？回营搬兵去了。这时程咬金实在有点顶不住了，拨转马头对李密说，王家千岁对不起，36计走为上策，俺老程要先行一步了。他也跑了。李密一看，哎哎，这倒挺好，把我架在这儿，合着你们俩不管了。尚师徒顾不得追赶程咬金，是直奔李密，心说我这要把你抓住交给靠山王，我立下大功一件呢，机不可失，失不再来，无论如何我得达到目的。因此他催马摇枪，左一枪右一枪就下了绝情了。李密帽子也掉了，汗也淌下来了，实在有点顶不住劲儿，李密就喊上了，来人呐，来人呐，是边跑边喊。正在这时，从东北方向飞了一匹快马，马鞍桥上端坐一员大将，主公不必担惊，臣到了。哗啦啦啦啦啦啦，晃动三股托天叉，来战尚师徒。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뉴스입니다. 제42회 교사절을 맞아 습근평 국가주석이 전국의 교사와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의 축하 인사와 진심 어린 안부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오랜 기간 전국의 교사들은 당의 교육 방침을 성실히 리행하며 교단에 몸담아 진리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치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려정에서 교사들이 당을 위해 인재를 기르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키운다는 초심과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덕을 세우고 인성을 기르는 근본 과업을 리행하며 전문적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켜 민족 부흥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짊어질 시대적 신인 양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교사 대어 건설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하며 온 사회의 스승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 교육 강국 건설에 강력한 시너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은현 오사촌에는 천무 규모의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배수수로가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조각조각 나뉜 손바닥 밭이었으나 지금은 6천여 무의 논이 통합돼 벼물결이 출렁이는 풍요로운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논이 반듯하게 잘 정리되고 길이 잘 통하며 수로가 연결되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진정으로 스마트 농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우량종자, 선진 농기계, 선진 영농기술, 훌륭한 제도가 어우러져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가목사 국가농업하이테크 산업시범구에서는 작물 생육 분석, 토양 수분 상태 등 데이터가 모두 스마트 농업 서비스 플랫폼에 집결됩니다. 이곳은 이미 6만여 가구의 농가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경지는 700만 무를 넘습니다. 농업 기반이 탄탄할수록 농촌 산업은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부관시에서는 거위 산업이 대규모 사육부터 도축 가공, 깃털 제품 생산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해륜시 동풍진 인동촌에서는 과일 채소 따기 신산업 형태와 영지 재배와 심층 가공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각종 특색 산업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아름다워져야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풍요로워집니다. 흑하시 곤참촌에서는 역참문화원, 장미산업원, 논공원의 3원 일체 사업을 추진해 향토 문화를 인기 끄는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향촌 설맞이 문예야회, 재미있는 스포츠 대회 등 농촌 생활에 밀착된 농경 문화 스포츠 브랜드도 전성 곳곳에서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흑토지의 활력은 룡강의 드넓은 옥토에 있습니다. 북대황정보 유한회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서 스마트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 기계화율 99.34%,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 전국 1위, 177개의 스마트 농장 구축 등 이 모든 숫자 뒤에는 흥미로운 발전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더곡

0: 테크놀로지 개발 유한 회사에서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전동 고속 파종기는 국외 기술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스마트 농업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농업 기술 클라우드와 오프라인 마을 및 농가 련계 서비스 모델이 농업 기술의 농가 보급 마지막 1m를 이어놓았습니다. 우리성은 과학기술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업 현대화의 혁신 엔진을 통해 흙토지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녹색 농업이 새로운 풍경이 됐습니다. 해륜시에서는 40여 년간 경작되지 않은 토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 흙토지는 전국 최대의 녹색 주방입니다. 우리성은 녹색 유기농 식품기지 면적이 1억 800만 무에 달합니다. 우수한 품질 뒤에는 우량 품종의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종자산업진흥행동을 통해 우리성의 주요 농작물 우량 품종 보급률은 거의 전면적으로 확보됐습니다. 한 알의 종자에서 한 끼의 밥상까지 우리성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선을 확고히 지키며 품질 농업 리념을 모든 공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부금대금농은 양식, 재배, 가공 및 판매가 통합된 종축순환 특색산업을 구축했고 흑룡강 풍년목장은 완비된 전반산업사슬 추적 시스템을 통해 5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탕원보화위유업은 흑룡강성 유기농 생태 브랜드를 내세워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브랜드 농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흑토우품의 판매액은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전국 농업 이미지 브랜드 영향력 6위를 차지했습니다. 흑토우품 성급 공용 브랜드의 지원을 통해 성내 규모 이상 농산물 가공 기업은 이미 2,246곳에 달합니다. 화량 농업의 잡곡죽은 5년 연속 전국 판매량 1위를 차지했고 흑존우의 앵거스 소고기는 고급 유구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성은 특산 농산물의 강력한 돌파구를 마련했고 갈수록 더 많은 우수 제품들이 우수 제품 생산에서 인기 판매로의 화려한 전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26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가 함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흑룡강성 전시구역은 상담회 전시관 핵심 구역에 위치했습니다. 500평방미터의 전시공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서사 론리를 혁신적으로 도입해 북극 사계절 이미지와 산업발전 맥락을 깊이 있게 융합했으며 흑룡강의 4567 현대화 산업체계 등 주요 분야의 정책을 전시 라인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신질 생산력의 육성에 초점을 맞춰 현지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핵심 성과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할빈중앙대가 몰입형 거리를 재현해 대북 개방의 지리적 우위와 허브 기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풍년 수확의 풍경과 전통 산업의 고도화 경로를 복원해 흙토지 농업의 천부적 자원을 보여주며 식량 안보의 바닥짐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빙설 경제의 전반 산업 사슬을 완벽하게 펼쳐 보이며 빙설 경제의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시구역 중심의 룡강의 우량 상품구역은 전 품목을 아우르는 우량 제품을 원스톱으로 집결해 브랜드 대리 및 생산 판매 연계를 지원하며 전시와 무역 상담을 일체화로 추진했습니다. 흑룡강성 30여 개 기업이 주력 제품을 내세워 참가했으며 흑토 우수 농산물, 리마 특산물, 첨단 제조, 빙설 문화 아이템, 바이오 의약, 신소재,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이날 우리성은 과학기술 성과 전환 프로젝트 로드쇼와 대룡강 투자 유치 협력 교류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프로젝트 상담 및 자원 연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룡강 우수 제품 글로벌 행 함운 생산 판매 연계 행사가 일전 함운시 국제박람센터 4호 전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성은 흑토우품, 구진18품, 룡강 전통 브랜드 등 20여 개의 룡강 우수 브랜드 기업을 초청해 북대황 잡곡살, 대흥안령 자작나무 수액, 개서의 자소오일, 앵거스 흑존우, 감옥사시 철갑상어 캐비어 등 여러 분야의 100여 종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성도항공 EU1850편이 무원의 크랜베리, 랭수어, 생태쌀 등 특산물을 가득 싣고 무원공항을 리륙하면서 무원동극공항의 항공화물 운송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개시된 화물 운송 업무는 대로시아 통로를 다양화하고 중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및 화로, 수산물 수출입, 화물 수송을 위한 항공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1: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1번째 시간입니다. 전투기 두 대가 날아오더니 부대가 은폐한 상공에서 빙빙 돌았다.
1: 아, 볼을 좀 더 세게 집어. 좀 더 세게.
0: 드디어 전투기들은 골짜기 상공으로 날아왔다. 비행기들은 골짜기 상공을 한 바퀴도 채 돌지 않고 고도를 낮췄다.
1: 놈들이 우리의 목표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2: 그래, 고도를 점점 낮추는구만. 거기가 걸려들었어. 이렇게 빨리 낚시를 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자, 전투 준비.
0: 첫 번째 비행기에서 폭탄이 연속 떨어졌다. 두 번째 비행기도 꼬리를 쳐들고 점점 고도를 낮췄다.
1: 사격!
0: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은폐해 있던 기관총수들이 비행기의 기관총을 갈겼다.
1: 장세를 놀라는 것이 아니래. 나라를 아끼면서 비행기를 좀 더 가까이 접고 시키오. 네, 알겠습니다.
0: 군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맹렬하던 사격이 뜸해졌다. 폭탄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난 비행기들은 산마루에 있는 기관 총수들을 발견하고 방향을 바꾸더니 산마루에 기관포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가까이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1: 비행기가 저렇게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맞히지 못할까?
2: 그렇게 말이야. 비행기가 산마루의 정면으로 거쳐보면 사격 위치가 딱 좋은데.
1: 저기를 보십시오. 비행기가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맞았습니다. 어? 어, 그래. 한 놈이 맞았구만.
0: 그쪽을 바라보니 비행기 한 대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칠거리다가 날개를 기웃뚱거리며 추락하고 있었다.
3: 고생다!
1: 너 몇 발 더 다치겨! 몇 발 더!
0: 모두들 환승을 지르며 그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산마루에 거의 부딪힐 것 같던 비행기는 강심제 수사를 맞은 환자처럼 기체를 바로잡더니 다른 비행기와 함께 날아갔다.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는 전사들의 얼굴에서는 붙잡았던 채를 놓친 것처럼 아쉬움이 흘렀다.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주부가 고무 격려했다.
4: 미국 비행기와의 첫 전투에서 잘 싸웠어. 비행기를 마치기만 해도 대단하오. 사격수들을 모아놓고 제갈량 회의를 열고 경험을 잘 정화하오.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또 싸워보기요.
1: 그래, 정치위원 동무의 말이 맞소. 나 전적으로 동의야. 내 생각에는 멤버로 마치지 못한 조대는 원인이 맞받아 쏘지 못한 데 있다고 봐. 그러므로 더욱 용감해야겠소. 용감성이 없으면 절대 쏴떨굴 수 없소.
0: 부대가 산 아래에 가서 휴식하려고 산마루를 막 내려서려 할 때 소령이 귀를 감구더니 발걸음을 멈추었다.
5: 잠깐만요. 비행기가 또 옵니다.
1: 어? 뭐라고?
0: 모두들 제자리에 서서 귀를 감구었으나 비행기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소령이가 한 말이기에 믿지 않을 수 없었다.
5: 들었죠? 저쪽 산에서 공습경보 총소리가 울립니다.
1: 들었어. 정말 기특한 농보구만. 천리하는 데가 귀까지 밝고.
4: 이동문 타고난 연락병감이요.
1: 자, 그 사창을 줘.
5: 네.
0: 등근은 삼영이 차지한 진지 상공에 총을 쏘았다. 산을 내려가던 전사들은 신호총 소리를 듣고 원래 차지하고 있던 산마루의 진지로 다시 올라갔다. 전사들이 아직 진지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적기들이 벌써 진지 상공에 나타났다.
6: 이번에는 열 대나 됐는데요. 비행기 한 대가 우리에게 얻어맞더니 버벅하려는 모양이지.
1: 고기가 많이 모여들면 우리가 더 좋지.
6: 그래, 열 대가 아니라 백 대가 와도 무섭지 않지. 오늘 적적 답식해줘야지.
1: 그래.
6: 알았어.
0: 적기 열 대가 진지 상공에 덮쳐들었다. 기수가 붉은 초도기가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신호를 책임진 비행기 한 대, 또 그 뒤에 구라망 네 대, 맨 뒤에 색색이 네 대가 날아왔다.
1: 엄평호에 들어가시오!
0: 적기 열 대가 골짜기 상공을 두 번 선회했다. 갑자기 기수가 붉은 초도기에서 붉은 신호탄이 터졌다. 초도기가 대렬 밖으로 부서져 나오자 구라망 네 대와 색색이 네 대가 일렬 총대로 대형을 바꾸면서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잡지에 온 골짜기가 불길에 덮이고 산들이 몸부림쳤다. 신호를 책임진 비행기는 일정한 고도에서 빙빙 돌면서 다른 비행기들의 폭격 효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 곳에 박짓는 연기들이 불길에 삼켜졌다. 하지만 대부분 박짓는 연기들은 아직도 그대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7: 전화동지, 이제 상륙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1: 전화동부, 전 침착하라 말이오.
7: 이제는 적들이 고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1: 그래도 적들은 아직 열주머니가 그닥 커지지 않았소.
7: 이제 사격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1: 여우를 잡자면 여우보다 더 집착해요. 고도를 좀 더 낮출 때까지 내심하게 기다려. 조급해서는 절대 안 돼요.
7: 예, 알겠습니다.
0: 한참 맹렬히 폭격하고 난 적기들은 아군 진지에서 아무런 동정도 없자 열주머니가 점점 커졌다. 비행기는 계속 고도를 낮추면서 산마루에 대고 사격했다.
1: 사격!
0: 아군의 기관 총수들과 적기들 사이에 치열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1: 저기 왼쪽에는 벼소산에서 잘 싸우고 있구만.
4: 그렇소. 저 위치를 차지한 동부가 참으로 침착하오.
1: 저 사격수 동무는 비행기가 급강하할 때마다 맞받아 살을 퍼붓는데 쏘아보이.
5: 네, 저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도대가 저 벼소산에 덮쳐들었는데 지금 비행기들이 몽땅 벼소산 진지에 덮쳐들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저 동무는 조금 더 겁을 내지 않고 비행기가 적군으로 덮쳐들 때마다 바빠다 사격을 퍼붓고 있구만.
4: 저 동무가 정말 위치를 잘 잡았소. 적기들이 비록 저 진지에다 수탄 폭탄을 떨구지만 산세가 험하기에 저 동무를 마치지 못하고 폭탄이 모두 산 아래로 내리꽂히는구만.
1: 아주 용감한 전사요. 빨리 저 동무를 지원하라고 전하.
4: 알았소.
0: 수부가 손량 영장에게 전화를 걸려고 할 때,
5: 나타났습니다. 적기들이 뼈속산에 나팜탄을 떠굽니다.
1: 나팜탄을 떠오면 산마루가 다 불타겠는데.
4: 그러면 저 동부가 차지한 진주도 결사에 꽂히기 바쁠 텐데.
0: 급하게 내리꽂이던 적기가 기술을 솟구치는 순간 커다란 불줄기가 산기슭에 떨어지더니 온 산에 불이 확 달렸다. 따라 두 번째 조끼가 내리꽂히면서 사격하려 할 때 불길 속에서 또다시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하지만 잠시 후 기관총 소리가 멎었다.
2: 아니, 저 동무가 불길에 잘못되지 않았을까?
1: 전황 동무! 전황 동무!
7: 네, 단전 동지!
1: 빨리 묘적 산에 있는 저 동무를 지워라!
7: 네,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1: 저 진지에 있는 동무가 누구요?
7: 박상 동무가 그러는데 저 동무는 교대항이라고 합니다.
1: 교대항이라? 아, 그 꺽다리 동무였구만!
0: 교대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등군과 주부는 저국을 떠나기 전에 서명선서대회에서 본 그 키꺽다리 전사를 인차 떠올렸다.
6: 적기가 또 묘적산 지지에 덮쳐들고 있습니다.
2: 봤어. 지금 저 동무가 쓰러지지 않았을까?
0: 적기가 내리꽂히면서 불을 토하려는 순간 뜻밖에도 세차게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맹렬한 기관총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적기의 기체에서 불길이 활 뿜겨져 나왔다.
1: 명중이다!
6: 명중이다!
1: 명중이다!
0: 적기는 검은 연기를 길게 끌면서 뾰족산 너머 저쪽 골짜기에 내리박혔다.
1: 동무요, 참 잘 싸웠어. 빨리 가서 오로를 잡아오.
7: 네, 알겠습니다.
1: 꼭 생포하라고 전하오.
7: 네, 이미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0: 사기가 부쩍 오른 기관 총수들은 비행기가 다시 달려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겁을 먹은 적기들은 벌써 앞다투어 고도를 높이더니 1000m도 더 되게 높이 솟아올랐다. 고도를 높인 적기들은 꼬리 빳빳이 남쪽 하늘로 날아갔다.

0: 반장 동지!
1: 그래, 교대항 동부가 어떻게 됐어?
0: 그 동부는 이미 진주에서 내려왔습니다.
1: 어디 크게 상하지는 않았고?
0: 크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상을 입었습니다.
1: 다행이구만. 아주 잘 싸웠어.
2: 한 차례 치열한 전투가 아군의 통쾌한 승리로 끝났다. 저선 전선에 나온 후 처음으로 적기를 쏴돌구었다. 부대가 산을 내려올 때까지도 적기를 유인하느라고 피웠던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0: 임금과 주부가 연락병 서령과 함께 산을 내리고 있었다. 앞서 가던 서령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불숲을 살폈다.
1: 아, 뭘 발견했어?
2: 네, 꽁이요.
1: 응? 꽁이라고?
2: 네, 꽁 소리가 분명합니다.
0: 등근은 인차 권총을 꺼내 장탄했다.
2: 꽁이 날아갑니다.
1: 자, 내 솜씨를 한번 보.
0: 등근이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자 꽁 두 마리가 풀숲에 떨어졌다. 서령이 뛰어가서 풀숲에 떨어진 꽁을 주워왔다.
1: 아까 적기가 한창 폭격할 때 나 이 꽁들을 진짜 보았습니다. 그때 이놈들이 여기저기로 날다가 마지막엔 모두 산 너머로 날아가는 걸 봤는데 다시 여기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3: 저도 뭐 이만하면 사격 소리 괜찮지?
1: 아, 네.
4: 왼손으로 꽁 두 마리나 들었으니 사격 소리는 인정해줄 만한데 아직은 좀 부족하.
3: 아니, 부족하다니? 뭐가 부족하대?
4: 교대형 동물은 저렇게 큰 비행기를 쏘아떨구는데 동물은 고작 꽁이나 쏘아떨구고도 차량은 요란하게 하는구만.
3: 아, 그래 그래. 꽁이야 비행기에 못 비하지. 못 비하고 말고.
4: 이 꽁들을 삶으면 한가마는 되겠구만. 저녁에 교대형 동부도 청야 오겨 우리의 용사를 잘 위로해줘야지.
3: 그게 좋겠어. 그래도 정치공사를 하는 정치원이 보리가 빨리 도는구만.
4: 직업 습관이니까.

0: 허령이 꽁을 취하고 있을 때 오리보기가 웃음 띤 얼굴로 집안에 들어섰다. 그는 허리에다 새 권총을 차고 있었고 손에는 그을린 알루미늄 조각을 들고 있었다.
1: 보고! 이게 비행사 놈의 권총입니다.
2: 어, 그 놈이 아직 살아있어?
1: 살다니요. 되진 지 오랍니다.
2: 어디서 죽었어?
1: 비행기 안에서 죽었습니다.
2: 참, 그 놈을 생포하자고 했는데.
1: 저 오늘 비행기를 처음 봤는데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저 그렇습니다.
2: 뭐, 그저 그렇다?
1: 네, 그 비행기란 게 가까이서 보니까 콧구멍만한 방이 하나 있고 날개가 달리고 별로 크지 않은 대포가 걸려있고.
2: 그런데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요?
1: 이거 비행기 조각입니다.
2: 어, 그걸 가져다 뭘 하자고 그러?
1: 이걸로 숟가락을 만들려고요.
2: 비행기 조각으로 숟가락을 만든다?
1: 네, 조선인민들의 너 숟가락을 빌려 쓰다가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지만 이걸로 숟가락을 대신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서 비행기 껍질을 벗겨 나눠 가졌습니다.
2: 하늘에서 쌩쌩 날아다니던 비행기가 숟가락으로 변했구만.
1: 그리고 또 있습니다.
3: 어? 이번에 뭐요?
1: 자, 보십시오.
0: 주부는 오리복이 손에서 사진 한 장을 넘겨받았다. 비행복을 입은 미국 군인이 거의 알몸인 일본 여자를 무릎에 앉히고 찍은 사진이다.
2: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라고야. 어떻게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있단 말이오. 단장 동부도 한번 보. 그 놈들의 서방 문화를 좀 감상하.
4: 에이, 더러운 놈들.
0: 등근은 사진을 쭉 찢어서 아궁이에 집어넣었다.
1: 이번에는 이걸 또 보십시오.
2: 어디 보기요?
0: 주부가 보니 그건 극장의 관람표였다.
2: 오늘이 며칠이요?
1: 11월 3일입니다.
2: 그쵸, 재밌구만.
1: 네?
2: 이게 뭐, 이건 오늘 저녁 일본 도쿄 대극장의 관람표구만.
4: 그러니까 그놈이 오늘 전투를 하고 나서 저녁에 극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거꾸로 염라대왕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선사하면서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싱그러운 이야기를 선물하면서 옛사랑과 추억들로 잔잔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뭇잎 물드는 향도 나고 사람 인정이 무르익은 향도 나는 풍성한 가을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여들의 요청하마당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을 이야기를

가을을 느껴보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을길을 걸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오정범 씨는 올해는 고향을 떠나 연길에 와서 맞이하는 열 번째 가을인데 연변의 가을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길을 걸으면서 가을을 느껴보는 그 정취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면서 이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느껴보기를 기대하면서 노래 가을의 소망을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푸르고 높아진 하늘을 한껏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얼굴들이 그 속에서 숨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진숙 씨는 얼마 전에 의외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김진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신숙자, 김종순, 박보금 등 친구들과 지인들이 위로품을 가득 들고 병문 안을 왔었답니다. 김진숙 씨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인증 쾌유하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서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하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이발
2: 보투리.
1: 에?
2: 보투리.
3: 진짜 어디서 나를 부르는?
2: 여기요.
3: 여기라게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3: 지금 이 안에서 사람 있을까?
2: 야,
3: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3: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2: 네, 불렀어.
3: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와다닥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야! 아, 어째 이럴까?
4: 예?
3: 예?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3: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3: 열어달라고.
4: 아, 예.
3: 제가 야, 이 안으로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을까? 예?
4: 야, 내 이 내피는 내 오늘 그제 어째? 야, 그제 에? 에이, 정말 따지.
3: 아, 여기 있습니다.
4: 피해.
3: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 저 손님,
4: 어제
3: 잘못 들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4: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3: 101호로?
4: 야,
3: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3: 아니 뭐 요리 같이 하면 되는 손님들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 씁니까?
4: 어서.
3: 이거 뭡니까?
4: 아, 뭐이겠소? 배달할 무거이지.
3: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서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안녕하십니까, 받는 배달입니다.
5: 저기다 놓으셔.
3: 예. 아, 이야, 무슨 물.
5: 거기다 놓고 가셔.
3: 아이, 그래야겠나.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예?
3: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어째?
3: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5: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3: 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람 마사 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씹어. 예.
5: 그 사람이 보낼 때가?
3: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5: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3: 예? 아, 남편인가?
5: 저
3: 포털비 씹어입니다. 예.
5: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3: 예, 알았습니다. 맞는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5: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3: 에?
5: 내 똑똑히 말해줄게.
3: 뭐?
5: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3: 무슨 거?
5: 단식 하든지 말든지.
3: 에?
5: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3: 무슨 거?
5: 하죠.
3: 아유, 어째랄까?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황? 은날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5: 여보,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짬뽕 안에 있는 나그네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3: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에?
5: 또이 방부과!
3: 부부가 다 했니? 아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청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제 다시 가든지 배달 함 뛰겠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2: 또 무슨 배달?
3: 나오시. 네가 맞혀.
4: 어떻게
3: 네. 핸드폰 구매하자지 말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4: 야, 대리.
3: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받고 전화도 받고 집도 받고 똥 먹고 싹 바꿔.
4: 야.
3: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똥 먹. 만대.
4: 하시오.
3: 대답 끝. 버텀이 20원입니다.
4: 이 시간.
3: 버텀이
4: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일일 피디네 정말 이게
3: 어쩌라고?
4: 아이고, 계산
2: 올라가다. 보돌이, 배달 하나 더.
3: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2: 자!
3: 예? 어째?
2: 넌 눈이 멀었지, 응? 니 하도 곱게 생기니까, 니하고 결혼해줬더만, 이 기어진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싶어도, 응?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응?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로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이어되는데 나선 바보 한국에 해줘. 응?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네 알몸으로 대중국에 한번 싸웠니? 응?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3: 어쩌라고?
4: 이 인생 샀다 얼마나 해?
3: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야할까?
2: 저희한테 배달이야.
3: 배달이라고?
2: 배달비는 역시 너희 방북하다.
3: 무슨 소리야?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받고 못 배달입니다.
2: 야! 아자!
3: 내 네가 결혼한 게 내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나 내 네가 잔치를 했지. 어? 네.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줬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계속 개고 똥똥이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를 키워준지만 낫겠다.
6: 어째야? 전화입니다.
3: 예?
6: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3: 저는 나 싫습니다. 저 배달
6: 먹...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3: 모니터리 싸고 하셨는데 배달을 어떻게 할까?
6: 이제 예. 만능배달 회사라고 했지?
3: 예.
6: 그 회사 꼬어머니까?
3: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합니다. 예.
6: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 말이지?
3: 아 그게 아니라...
6: 내가 좀 의심이나 차핑 올리라고
3: 야 예? 그게 아니라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6: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3: 진짜 마지막이지?
6: 진짜 마지막 한 번입니다.
3: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안 되겠을까?
6: 아니,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3: 무슨 게 더 강렬하다고?
6: 체력이 좀 소모될겠다.
3: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면 그냥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6: 저기 저 짱콜 보이지?
3: 예, 네, 보인다.
6: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3: 무슨 뭉개나라고?
6: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에.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 그것도 뚱태내 놓으셔.
3: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짱폰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서 합니까?
6: 뭐시게? 남편?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3: 아, 그래도 그렇지.
6: 만능 배달 회사 구호.
3: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6: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3: 야, 저, 아이고 오진이 마살라는데.
2: 삼촌이 또 어째?
3: 이번에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어째 그러니? 아구야. 어때?
3: 여기 앉아 봄 다 안다.
2: 앉아서 봄 안다.
3: 네. 그럼 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2: 어?

0: 완전히 끝났습니다.
1: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 거짓말. 뭐. 네 배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어.
0: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 어서 배달 좀 한 못 하겠다.
1: 전화기다.
0: 아, 이 전화기고 이 말하고 못 하고.
1: 야야야.
0: 아버지. 아 못 한다는데.
1: 네 집에 아버지 있지?
0: 아버지 있지 뭐.
1: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관철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 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0: 누기 무게 나는가?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까?
1: 그게 나, 그게. 예? 내가 지금 이게 짬뽕 이 박사장님 문제인 게 아니라 예. 남자의 자존심 너네 어디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사장 다 모았다
0: 그래 내가 어찌면 될까?
1: 남자는 뭐야?
0: 남자는 의리지
1: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0: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1: 야
0: 예?
1: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0: 무슨 얘기라고?
1: 조카.
0: 삼촌이.
1: 조카. 조카.
0: 네?
1: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네. 택배를 한 물건이 한 무대지 있을 게다.
0: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습니다.
1: 그거 네. 제가 당장 달아가서 그래서 빵 뽕 마서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다 뒤져버려.
0: 알았습니다.
1: 아 그래도 조카.
0: 네.
1: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0: 생명의 위험까지?
1: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0: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1: 조카.
0: 에? 야!

쫓아.

0: 잠시. 야, 우리 버터링 이렇게 걸쳤습니다. 좋다, 모서리 마저 말라대지네. 무슨 일? 가족 사진을.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옷을 자꾸 이렇게 싸면 내가 상관이 없겠네. 삼촌
1: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0: 아, 뭐 저
1: 아니야, 이게 네게 다 좀 있어라.
0: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1: 나 닮아 잘생겼다.
0: 몇 살인가?
1: 아, 22살이다.
0: 22살?
1: 아, 이제 대학 3학년인게 그놈아, 그게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0: 법과?
1: 응.
0: 야, 대단하구나. 아저 삼촌이
1: 어?
0: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처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 아.
2: 떠모!
0: 아, 그게 아니라 이 가족 사진 돌려주러 왔어.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슨가? 겨우 빨리 저 짬뽕 안에서 집어 들어오라죠.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이,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랄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랍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가?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아세, 좀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많이 되겠을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버터리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햇빛에 성숙해진 나무들이 가을 볕에 아름답게 연그러가면서 가을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합니다. 풍성하고도 알알이 여문 가을 이야기는 가정마다의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성희 학생은 가을이 되니 외할머니가 삶아주던 옥수수랑 고구마랑 생각난다면서 외할머니께서 가을을 무사히 지내고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리운 고향을 요청해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전해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엄철성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엄철성 씨의 고향의 가족은 추석을 맞이하여 요즘 명절 준비로 들떠 있을 것인데 자신은 타양에서 그리움만 달래가고 있다면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추석도 보내고 가을도 즐기고 싶다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타향에서 가족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저 푸르른 언덕을 넘어서 그리움을 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에 매혹된 사람들은 가을빛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이고 고향의 인종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여러분께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쇼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 알아보려는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라는 속담은 결국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목적지나 목표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한 것으로 지금은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그 끝에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유림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강물이 좁고 얕아서 자주 마을 근처에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강물이 거의 마르고 논밭에 물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자주 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수확을 걱정하며 농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유림은 그런 마을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를 짓고 해가 저물 때까지 논밭을 돌보며 그의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강물이 부족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마을의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림이 농사를 끝내고 강가에 앉아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유림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강물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물은 비록 느리게 흐르지만 언제나 그 끝에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처럼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림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 지금은 힘들고 부족한 것 같아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해를 농사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은 부족해지고 결국 농사에 실패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림의 이야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에 힘썼습니다. 논을 갈고 씨앗을 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은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자주 찾아가 강물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유림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이 작은 강물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는 마을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물은 매일같이 흐르며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림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는 말이 현실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림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강가의 작은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로는 강물의 일부가 마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유림은 그것을 통해 물을 마을에 조금씩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유림의 꾸준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유림의 작은 수로는 점점 더 많은 물을 마을로 데려오게 되었고 마을의 논밭은 점차 풍성해졌습니다. 농작물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유림의 노력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림이 말했던 강물도 바다에 이른다는 말을 조금씩 실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점차 번영을 이루었고 유림은 그곳에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은 수로는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유림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유림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그들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림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들에도 전해졌고 점차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속담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인생에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림처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물리적인 흐름을 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말은 꾸준히 이어지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성공이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쌓여진 작은 노력들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과 언덕을 넘으며 굽이굽이 흐르지만 그 끝에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도 처음에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그저 흐르고 있을 뿐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때로 길고 험난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꾸준함, 장기적인 목표 추구,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강물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도 어떤 일이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채식 식단은 동물성 제품을 배제하고 식물성 원료만을 기반으로 한 식사법을 말합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육류를 피하는 것을 넘어 유제품, 계란, 심지어 꿀까지도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식은 건강, 환경, 윤리적 이유 등 다양한 동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채식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여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채식이 무엇이고 우리 몸과 지구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채식 식단을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식 식단의 주요 류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건 식단인데요. 이 식단은 가장 엄격한 형태의 채식 식단으로 모든 동물성 제품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고기, 생선, 유제품, 계란, 꿀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비건 식단은 동물 권리와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락토 오버 채식입니다. 락토 오버 채식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식으로 육류와 생선을 제외하고 유제품과 계란은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채식을 시작할 때 이 방식을 채택합니다. 락토 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스코 채식입니다. 페스코 채식은 육류는 제외하고 생선과 해산물만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식단은 식물성 식품과 해산물을 적절히 조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네 번째는 플렉시테리언 채식입니다. 플렉시테리언은 채식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씩 육류를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즉 주로 식물성 식품을 기반으로 하되 일부 경우에 한해 육류나 기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프루테리언 채식입니다. 프루테리언은 과일만을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이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식단으로 과일과 일부 견과류, 씨앗만을 먹습니다. 이 식단은 과일이 주는 영양소와 생리학적 이점을 최대화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이처럼 채식 식단은 사람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각 식단은 건강에 대한 이점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채식 식단의 인기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동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 식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식 옵션이 상업적으로 제공되면서 채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서도 채식 및 비건 제품의 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채식 메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식 식단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건강과 윤리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채식 식단은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 체중관리, 소화기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그 효용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채식 식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건강적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식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채식 식단이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여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식물성 식품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 등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또한 채식 식단은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을 피할 수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채식 식단은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들이 채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낮은 체중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성 식품이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식 식단은 당분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데 유리하며 이는 체중 증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채식 식단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저칼로리 식품들은 체중 감소나 유지를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식 식단은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낮으며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채식 식단을 통해 혈당 수치를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일반적으로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상승을 서서히 일으키므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돕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채식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당뇨병 예방에 유리합니다. 채식 식단은 일부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채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특정 종류의 암, 특히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채식 식단이 항산화 물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에 포함된 플라보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E, 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식 식단은 장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 포함된 풍부한 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로 인해 변비가 예방되며 장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장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중요한데 채식 식단에서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식 식단은 위염, 위장장애, 과민성 장증 후근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식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한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점을 통해 채식 식단을 실천하며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채식식단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과 동물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채식식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채식이 환경 보호와 동물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생산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육류 생산은 대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반면 채식 식단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에서의 메탄가스 배출은 주로 소와 양 그리고 기타 가축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동물들은 소화 과정에서 메탄을 방출합니다. 또한 동물 사육을 위한 대규모 토지 사용은 삼림 파괴와도 연결됩니다. 채식 식단을 따르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자연 자원이 소모됩니다. 육류 생산은 많은 물과 땅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농지와 수자원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과정이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물의 양은 약 15,000리터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채소나 과일은 훨씬 적은 양의 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 생산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곡물과 사료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 자원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식물성 식품은 더 적은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장과 목장이 필요하며 이는 대체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대규모 농업에서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여 토양의 자연적인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땅을 동물 사육을 위해 사용함에 따라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됩니다. 채식 식단을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채식에 필요한 농업은 대체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적고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 방식은 토양 건강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식 식단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점 중 하나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존중입니다.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동물들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고통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규모 농장에서 길러지는 가축들은 좁은 공간에서 비참하게 생활하며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채식은 이러한 동물 착취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식 식단을 채택하는 윤리적 동기입니다. 또한 많은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채식 식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날의 식품 생산 방식은 지구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동물들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 식단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지구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 파괴를 줄이고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모두 지속가능한 식습관을 필요로 합니다. 채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식 식단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지구와 동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식 식단은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넘어서 지구와 동물들을 위한 선택으로 채식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北京时间15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내일 곧 주말입니다. 지친 5일 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1995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토요일의 휴일은 정말 꿀맛이죠. 하지만 휴일은 항상 빠르게 지나는 것 같은데 왜서일까요? 네, 영국 심리학교에 따르면 생활이 단조로울 경우 사람은 도주일에 6가지에서 9가지 경험만 가치 있는 기억으로 인식한답니다. 반면 휴일은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하게 돼 다양한 기억으로 남아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은 넷 금토일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좋으세요? 네, 저는 금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내려오는 일요일은 다음날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네, 그 생각에 편하게 쉬지 못하고 토요일은 그 다음날도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네, 금요일에 설렘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금요일 퇴근 시간만 되면 몸이 막 들썩거리는데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당장 내일 쉴 수 있으니 오늘 밤에 뭘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금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금요일 좋고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아침까지는 기분이 참 좋지만 네, 일요일 밤이 될수록 심장이 쪼여오는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내일 출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네, 괜히 시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네, 일요일에 일찍 자르고 마음 먹고 자리에 눕지만 왠지 모르게 후회가 남는 휴일인 것 같아서 다음 주 휴일에는 뭐 할까 또 고민을 하면서 겨우 잠이 듭니다. 네, 항상 이렇게 설렘, 신남, 후회, 걱정을 남기는 금토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의 휴일은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네, 내색구와의 첫 만남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정말 엄청 좋아했는데요. 네, 저와 다르게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 무섭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런데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네, 키우게 되는 것도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스웨덴 옴살라 대학교에서 스웨덴 쌍둥이 등록소에 등록된 약 3만 5천 쌍의 쌍둥이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행동에 대한 유전자 연구는

대부분 이렇게 쌍둥이 연구를 통해 진행된다고 한다네요. 네, 연구 결과 실험에 참여한 반 이상의 쌍둥이들은 모두 각각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동물을 덜 보고 좋아하는 타고난 성향이 요전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사람과 동물 간에 이루어진 상호작용으로 나타낸 결과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네, 하나뿐인 우리 반려동물과 만나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남자들을 내가 이기겠어. 너도 다른 여자 신경 꺼나 너에게만 지겠어. 네,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반려인이 되어야 하는 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가 봐요.

드디어 찾아온 따뜻한 봄에 요즘 겨울 동안 춥고 얼어있던 마음이 살랑살랑 부드러워지고 있다. 그런데 반가운 봄이 하필 춘곤증이라는 놈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귀찮게 한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식사 후 찾아오는 졸음을 쫓고자 내 최애 카페 찾았다. 사장님이 커피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모은 돈을 토로 열었다는 이 작은 카페는 다른 건데 최고 커피 맛을 자랑한다. 사장님이 직접 콩을 볶으시고 내려주시는 커피는 다 맛있지만 이런 나른한 날 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줄 메뉴는 역시 사장님이 직접 만든 달고나를 곱게 달린 달고나 커피이다. 계산을 위해 카운터에 다가갔을 때 문득 누군가가 남긴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감사 메시지를 발견했다. 사장님, 맛있고 따뜻한 코코아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시는 사장님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다. 마실 때마다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카페가 주변에 있다는 나의 행운에 기뻐했을 뿐이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의 관계는 그저 시장의 논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여겨서였을까?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의 행복을 느낀 건 내가 잘 사서였다고 느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짧은 글을 남긴 분은 자신의 행복을 고마워할 줄 알고 그것을 표시하는 데 인색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글은 카페 사장님을 행복하게 하셨고 이렇게 나까지 마음 따뜻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프랑스의 한 작가는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이의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다. 뭔가 행복을 느꼈으면 그 행복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분에게 나 또한 감사하다. 오늘도 나는 동네에 숨어 있는 인생 고수에게서 한 수를 배운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만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만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족은 중국 역사에서 중원지대에 두 번 나라를 세운 유일한 소수민족으로 장기간 한족과 잡거하면서 한족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여 한족의 중요한 전통 명절 역시 만족의 중요한 전통 명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만족의 중요한 전통 명절을 보면 춘절과 원소절, 2월 2일 용대두, 단오절, 추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 명절의 풍속은 한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탓으로 한족의 명절과 상당한 근접성이 있지만 만족 자신만의 민족적인 특색도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만족의 춘절, 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족의 춘절은 한족의 춘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만족이 1644년에 세운 청나라가 베이징에 국도를 정하면서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만족 주민들이 관내에 이주하여 한족과 잡거하면서 한족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역시 만족과 한족이 함께 쉬는 가장 큰 전통 명절로 되었습니다. 만족도 춘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 명절 용품을 장만하는가 하면 집안 청소도 하고 주련도 붙입니다. 또 친척 친구 간에 서로 새해 인사를 다니기도 하고 명절 기간에 함께 모여 노래 부르고 춤추며 나무다리 타기도 합니다. 만족은 설을 앞두고 집집마다 민족 음식인 전통 제과 샤치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음날 밤 자시에는 물만두를 꼭 삶아 먹곤 합니다. 물만두를 삶은 때에는 동전 또는 보석을 몰래 하나의 물만두에 넣어 누구한테 그 물만두가 차려지면 대운이 트인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롱 위에 올라서 세 번 뛰도록 하여서 새로운 한 해의 가족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만족은 정월 보름 원소절을 또 등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 만족은 집 앞에 채색등을 거는 외에도 빙등을 걸기도 합니다. 만족의 원소절의 주요 이벤트는 원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채색등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집가한 곳에서는 거리마다에 정교한 채색등이 주렁주렁 걸립니다. 청나라 말기에 광주 양성 등시는 만주족 귀인들이 제작한 등롱이 유난히 정교해서 광주의 하나의 특산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만족은 또 정월 열여세면 얼음 위를 뒹구는 풍속이 있습니다. 특히 북방 각지의 여성들 중에서 이 풍속이 성행했는데 그들은 얼음 위를 뒹굴면 불기람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음력 2월 초 이튿날은 또 용이 고개를 쳐든다는 명절로 유명합니다. 만족 향인 신빈에 거주하는 만족들은 이 민간 명절을 아주 중히 여깁니다. 하여 설이나 큰 명절처럼 쇠곤 합니다. 2월 초하루가 되면 여성들은 벌써 전방초와 여러 가지 천조각, 오색 털실로 용두, 용신, 용미가 구전한 용을 만듭니다. 어른들은 이 용을 아이들의 옷깃에 매달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자라도록 보호해 줄 것을 빕니다. 만족들이 신봉하는 샤머니즘은 만물에 모두 신령이 있다고 여깁니다. 샤머니즘의 설법에 따르면 여러 신선들은 음력 2월 초 이튿날부터 활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서 만족은 그 전해 섣달에 돼지를 잡아놓았다가 정월 초 엿새가 지나면 돼지 머리를 창고에 보관하고 음력 2월 초 이튿날부터 삶아서 먹습니다. 이를 용대두라고 하는데 만족은 온 집안 식구가 돼지 머리를 먹는 것이 용이 머리를 쳐드는 것처럼 그 해의 행운을 상징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날 만족은 또 우순 풍조를 기원하며 용수 연명과 용빈을 전병을 먹기도 하며 여성들은 바느질을 금하기도 합니다. 청명절 역시 만족의 중요한 전통 명절입니다. 이날 만족은 성묘하고 무덤에 버드나무를 꽂는 풍속이 있습니다. 만족은 단오절도 큰 명절로 셉니다. 단오절에 만족은 쑥을 뜯고 버드나무에 화살을 쏘아 하늘에 제를 지내며 봄놀이를 떠나고 그네뛰기 경기를 하는 등 풍속이 있습니다. 만족의 단오절은 구런에게 죄를 지내는 명절이 아니라 몸단련을 하여 병을 물리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외 만족은 반금절, 충왕절 등 민족 명절도 셉니다. 이 중 음력 10월 14흗날에 드는 반금절은 만족에게 있어서 가장 기념 가치가 있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금이란 만족어로 출생, 창조 등 의미가 있어서 금은 보화와는 무관하며 만족의 탄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1653년 음력 10월 14흗날 청나라 황태극이 여진족을 만주족으로 개명했다고 하여 이날이 만족의 탄생기념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년간 해마다 이날이 되면 전국 각지의 만족 동포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민족적인 이 명절을 경축하곤 합니다. 이외 6월이면 충재가 빈번히 발생한다 해서 만족들은 음력 6월 초여세면 집집마다 한 명씩 충왕묘에 가서 한 해의 수확을 보호해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충왕절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지만 이날이 되면 집집마다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가지들을 말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만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매주일갑니다. 이번 주엔 강순옥 작사, 황명월 작곡, 허경남의 노래로 내 마음 너와 함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눈 감으며 떠오르는 내 고향 도매 산골, 나를 낳아 키워준 정다운 고향 땅아. 타향에서 수십 년 내 얼굴 주름져도 너의 모습 화폭마냥 내 마음에 남아있네. 아, 어머니 품소 같은 내 고향,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고향기라. 내 고향의 산과들이 눈앞에 역력한데 봄이 오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김을 메어 풍년든 가을에는 집집마다 웃음꽃 피네. 과원향기 하늘 가득 사원들 노래도 높아. 아, 변모된 내 고향 모습 그려보며 내 노래도 함께 합쳐 산간에 울려가라. 아, 내 사랑 어머니 품아 정든 땅아. 너를 찾아 내 간다고 나는 새야 전에 타오. 나는 새야.

0: 이번 주엔 강순옥 작사, 황명월 작곡, 허경남의 노래 내 마음 너와 함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 103.5 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 103.5 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6년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가 북경수강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합전시회이자 우리나라가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우수 기업들이 총집결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주식유 한 회사는 빙설 문화관광서비스에 힘을 실어 얼음도시 명함을 빛냈고 목당강 산업협력단지, 감옥사국가 농업하이테크 산업시범구 등 특색산업단지는 우리성이 농업과학기술서비스와 지역협동발전에서 거둔 탄탄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성의 지리표시 상품 총수가 203개를 기록해 동북 삼성과 내몽골 동부를 포함한 동북 삼성 1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성내 지식재산 창출 질도 꾸준히 개선돼 올 6월 말 기준 전성 유효 발명 특허는 총 53,5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2% 증가했으며 인구 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6.9건으로 13.11% 늘었습니다. 상표 유효 등록 건수는 59만 9천 건으로 7.1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리 표시 상품의 관리 활용 및 보호 효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요하 동북흑봉 국가 지리 표시 보호 시범구의 건설 및 준공 검수를 비롯해 동령 검정 귀버섯, 경안 입살, 지리 표시 보호 공정의 검수를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목당강시는 동령 검정귀버섯 국가 지리표시 보호 시범구 지정을 계기로 특색산업을 자원 우위에서 브랜드 우위 및 발전 우위로 빠르게 도약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당강시에서 지리표시 전용표시 사용기업은 100개사에 달하며 연간 생산액은 5억 9,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동령 검정귀버섯은 2026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지역 브랜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브랜드 가치 172억 2,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우리 성의 식량 저장 기업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해 핵곡물 수용, 저장 및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강 직속창고 2기 저장창고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마지막 공사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9월 말이면 이 신축창고가 정식으로 가동돼 식량 저장고 용량이 20만 톤 늘어나게 됩니다. 식량 저장창고는 식량을 엘리베이터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탕원 직속창고의 신축 곡물창고에서는 내부 순환 온도 조절 시스템이 막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밀폐된 순환 파이프를 통해 식량 품질을 보장합니다. 품질 검사도 무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성 여러 지역의 식량 창고에 품질 일체화 자동 검사 시스템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은 1,235억 4천만 근의 창고 용량을 확보해 새로운 곡물 수매 및 저장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용강 식량 감독 관리 시스템은 이미 전성의 식량 입고 품질 검사, 저장 등 모든 핵심 단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선호현에 위치한 흑존우 식품 심층 가공 표준화 생산 공장에서 막 출하한 앵거스 소고기 꼬치 새 제품이 전국 각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출시한 8번째 흑존우 간편식품 신제품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중국 앵거스 소고기 고향의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신선육 단일 판매 모델에서 벗어나 심층 가공 사슬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유구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할빈시 평방구에 위치한 케이스 뉴홀랜드 인더스트리 기계 유한회사 안에는 넓고 큰 두 공장의 골조가 차례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가 올 5월에 착공한 예비 부품 창고와 기술 전시 센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현장 프로젝트 매니저 정건의 소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예비 부품 창고와 기술 전시 센터 두 개의 단독 건물로 구성됩니다. 예비 부품 창고는 면적이 약 0.72만 제곱미터로 완공 후 회사의 주요 부품과 소모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술 전시 센터는 약 3천 제곱미터로 고객에게 기계 제품을 전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갖춥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5,800만 원이며 완공 후 가동되면 지역 공급망 효율과 전문 서비스 능력을 높이고 개선하는 동시에 회사의 농기계 정비, 신제품 기술 전시, 고객 체험 수준과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뉴홀랜드 중국 지역 및 몽골 대표리사 리강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예비 부품 창고와 기술 전시 센터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한 것 외에도 대마력 트랙터 고급 변속기 국산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속기 국산화 프로젝트는 기술 장벽을 깨는 핵심 돌파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5년 착공한 이래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 200마력 이상 트랙터 변속기가 장기간 수입에 의존하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현재 전동력 시프트 변속기는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갔고, 무단 변속기도 2027년 1사분기에 이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물류 비용과 납품 기간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의 주도권을 스스로의 손에 단단히 쥘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공장 제품의 95% 이상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있지만, 최근 3년간 기업은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할빈 공장을 글로벌 제조 체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일극으로 만들고, 할빈 제조 농기계가 자체 채널을 통해 전 세계 각지의 들판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 가동된 예비 부품 센터는 수출 사업의 후방 지원을 튼튼히 다지고, 기술 전시 센터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교류 플랫폼이며, 고급 변속기의 국산화는 국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경쟁력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일전 농업 및 농촌부는 올해 풍수절 행사 종합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국 농민 풍수절 행사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련의 풍년 기념 행사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펼치는 농민 서비스 및 축하 행사로 구성됩니다.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련의 풍년 기념 행사는 중공중앙선전부, 교육부 등 17개 조직위원회 구성원 기관이 공동 참여하며 총 47개 중점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메인 행사는 호북성 양양시, 조양시, 동교촌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농민을 주체로 한 행사로 조직위원회 구성원 기관이 전국 대규모 무료 진료 주간, 전국 과학보급의 달 농업농촌 메인 행사, 가을 소비 시즌 등 46개 중점 행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한편 각 지역은 풍수절 주제에 맞춰 농민들의 생산 및 생활 수요에 중점을 두고 풍년 성과 전시, 농민 면모 선양, 농경 문화 계승,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방면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호복순 연출 황권학 15번째 시간

시간입니다. 정적이 깃든 밤, 로가츠는 애이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두 팔굽을 방바닥에 세우고 몸을 웅크려 올렸다. 한쪽 바람벽까지 간신히 기어간 그는 아무 감각도 없어진 손가락을 들어 바람벽을 두드렸다.

0: 동지들이 체포될 것이고 밀고사를 잡지 못하면 우리 동지들은 계속 암매를 당할 것이다. 어떡하나 알려야 한다. 옥중에 동지들한테.
1: 로가천은 비가 질벅히 쏟아진 차가운 감옥 바닥을 온 힘을 다해 기어갔다. 세 번째 바람벽까지 기어간 로가천은 아까와 같이 똑똑 벽을 두드리고는 온 귀에 신경을 모았다.

0: 긴급 상황. 옥중 투쟁 정세 변화. 우리의 투쟁은 견제해야 한다. 단식 투쟁과 적들의 학살 음모를 외부로 전파시켜야 한다. 옥중 동지들도 경각성을 높이고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1: 모든 힘을 다해 무전 신호를 보내고 난 로가천은 큰 시름을 놓은 듯 몸의 탄계를 풀었다. 그의 머리는 점점 아래로 숙어지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로가천의 입가엔 요순하고 평화로운 미

0: 약속한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으나 로가천이 문서를 가지러 찾아오지 않자 림도정은 속이 달아올라 매일 걱정 속에서 보냈다.
1: 도정씨, 나 왔어. 밥 됐지? 배고프구만.
2: 밥은 다 됐으니 알아서 드세요.
1: 요즘 왜 그러? 무슨 고민 있어?
2: 묻지 말아요.
1: 말해봐. 무슨 일인지.
2: 묻지 말라니까 왜 자꾸 짓궂게 굴어요?
1: 도정씨가 날마다 얼굴을 지푸리고 있으니 같이 사는 나라고 심정이 좋겠어?
2: 양심 있는 사람이면 속이 찔려서 못 견딜 거예요. 거자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1: 아, 또 그 당신이 그 귀중한 로 선생 때문에 이러는군. 그건 아예 단념하는 게 좋겠어. 눈 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잘 될 리 있겠어?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잡혔어요?
1: 당신의 그 공산주의가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아? 그 사람이 잡혔는지 어쨌는지 나 모르. 하지만 걱정할 게 뭐 있어? 아직도 당신의 동지는 많지 않소.
2: 닥쳐요. 남은 가슴 아파하는데 지금 널리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손끝만치도 없는 사람. 생때 같은 청년이 생사를 모르게 됐는데 뭐가 좋아서 비웃어요?
0: 림도정은 화가 나서 쏘아붙이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며칠 후

0: 같으니 돈은 오지 못할 거라는 걸 느끼게 된 림도성은 그가 두고 간 들가방을 꺼내어 불에 태워버릴 작정으로 가방을 열었다. 등사판으로 찍은 홍색, 녹색, 백색의 삐라들이 나왔다.
1: 국민당 제4차 포위전을 분쇄한 홍군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한다. 중국인민은 무장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중국 공산당 만세.
2: 림도성 동무, 사업에서 신심을 잃지 말고 미래의 행복한 날을 위하여 투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1: 가천 오빠, 저에게 이 진귀한 물건을 맡겼다는 건 얼마나 큰 신임이었는가요? 이 삐라들 이대로 태워버릴 순 없어요. 난 내가 이 삐라를 꼭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서 가천 오빠가 못한 사명을 완수하겠어요.

0: 이튿날 림도정은 여용택의 하숙집 가까이에 있는 주인집에 가서 정례로 하지 않던 여요만 옷차림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비단 두루마기에 연지 곤지를 찢고 멋진 손가방을 든 림도정은 영락없는 풍류계 여자로 변신했다.
1: 아이고, 이게 누구지? 못 알아보겠네. 차림을 보니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틀림없어. 아씨한테도 그런 사람 있었나?
2: 우리 집 양반이 돌아와서 물으면 내가 곧 돌아온다고 말씀해주세요. 아, 부탁해요, 아주머니.
1: 그래.
0: 그날 이후로 사람 없는 골목길마다 림도정의 모습이 재빨리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그는 로가천이 남기고 간 삐라를 불이 나게 살림집 문틈에 끼워넣는가 하면 새벽녘이 되면 경찰을 피해 벽에 삐라를 잽싸게 붙이고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얼마 후 여름 방학이 되자 림도정은 복경대학 2학년 학생인 친구 왕효연을 찾아갔다.
2: 효연아, 내가 어제 아침 이상한 걸 봤어.
3: 뭘 봤는데?
2: 이거 봐. 참 이상하지? 어제 아침 산책하려고 문을 나서다가 이런 게 끼워져 있길래 갖고 왔지.
3: 이건 삐라가 아니야?
2: 응, 맞아. 중국 공산당의 삐라야.
3: 넌 왜 이런 데 관심이 이렇게 많니? 자, 이거 먹어봐. 우리 아버지가 어제 상해에서 가지고 온 사탕이야.
2: 그래. 그런데 말이야, 효연아, 넌 학교 학생회에서 책임을 맡았다고 했잖아. 학생들 사이에서 삐라에 관한 얘기가 없었어?
3: 있었어. 얼마 전 우편으로 붙여온 신문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이런 삐라 속정이 있었어. 누군가 그걸 게시판에 붙이자는 의견을 내놨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
2: 넌 어떻게 생각해?
3: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지 뭐. 그런데 말이야, 이튿날 삐라가 정말 게시판에 나붙었어. 학교 당국에서는 당장 그걸 찢어버리고 장몽린 교장은 성이 똑같이 났어. 학생들은 들썩 끌어버지고 지금 학교는 뒤숭숭하기 그지 없어.
2: 그래? 우리 혜연이 정말 고맙구나. 정말 반가운 소식이야.
3: 너 왜 그래?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2: 혜연아, 너 누구한테도 이 얘기하면 안 돼. 사실 그 삐라들 내가 붙인 거야.
3: 뭐라고? 너 공산당원이었어?
2: 아니야, 목소리 좀 낮춰. 난 공산당원이 아니지만 존경하는 공산당원 동무를 알고 있어. 바로 내가 늘 말하던 그 로가찬 말이야. 그 사람이 삐라들을 내게 맡겨놓았는데 그만 연락이 끊겼어. 그래서 내가 그 삐라들을 벽에 붙이기도 하고 우편으로 붙이기도 했지.
3: 너 정말 겁도 없구나. 왜 태워버리지 않았어? 너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2: 효연아, 넌 아직 날 잘 몰라. 난 예전의 림도정이 아니야. 수많은 혁명 동지들이 잡혀가고 희생될 때마다 난 가슴이 아파. 뭐라도 해야겠다는 불같은 생각이 끊기질 않아. 늘은 다 태울 수 없으니 봄바람이 불면 다시 서생하리라라는 말도 있잖니.
3: 도정아, 넌 너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니? 혁명을 한다고 전도가 있어?
2: 그럼 나라가 위급한데 책만 드립한다고 전도가 있겠어? 효연아, 난 네 도움이 필요해. 날 좀 도와줘.
3: 응? 내가 뭘? 난 네가 하는 일을 그다지 찬성하지 않아.
2: 반대만 안 하면 돼. 나한테 아직도 삐라가 있어. 그걸 좀 살펴해줄 수 있겠니?
3: 참, 그럼 나한테 좀 가져와. 내가 믿을 만한 학생들한테 가볼게.
2: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0: 여영택의 집. 요즘 따라 림도정이 야밤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통에 잔뜩 화가 나 있던 여영택은 잠자리에 오르기 바쁘게 곁에 누워있는 도정의 팔을 꽉 잡으며 이를 사려 물었다.
1: 여보, 당신 요즘 도대체 왜 이러? 대관절 무슨 마음을 품고 있어? 당신 이러고도 나한테 부끄럽지 않소?
2: 영택 씨, 저 고민 많이 했어요. 당신과 화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젠 냉정하게 대화를 나눌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1: 그게 무슨 말이오?
2: 우리들 사이는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우리 그만 헤어져요. 계속 함께 있는다는 건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모두 고통이에요.
1: 도서씨, 난...
2: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짐을 싸고 나갈게요.
1: 전 그렇다면 우리 각자 갈 길을 갑시다.
0: 이튿날 이른 아침 여영택이 밖으로 나가고 림도정이 짐을 추려가지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웬 손님이 그를 찾아왔다. 작달막한 키에 누릿한 얼굴을 하고 안경을 낀 그 사람은 구면인 듯 다가서며 림도정에게 악수를 청했다.
3: 아, 도정 너무 맞죠?
2: 네, 누구신지?
3: 난 로가천의 동무 리대오입니다.
2: 가천동무를 안다고요? 가천동무에 소식이 있나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성동무는 어디로 나가는 길인가 보죠?
2: 아니에요. 얼른 집안으로 들어가시죠. 찬물 드세요.
3: 고맙습니다.
2: 저기, 러가천은 어떻게 됐어요? 혹시 체포됐나요?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3: 예, 로가천 동무는 석 달 전에 체포되어 헌병사령부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림 동무는 보아하니 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군요.
2: 네, 맞습니다. 가천 동무의 소식을 늘 알고 싶었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가천 동무와 친하다니 앞으로 자주 오셔서 절 방조해 주세요.
3: 그러지요. 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로가천 동무가 여기에 뭘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림 동무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혹시 무슨 사업을 맡기진 않았는가요?
2: 맞습니다.
0: 리대요가 변절자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한 림도정은 로가천을 앞에 만난 듯한 기쁨에 조금의 경계심도 가지지 않고 로가천과의 비밀 약속을 모두 말해주었다.
3: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용감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지들을 찾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혼자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2: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혁명동지라고는 로가천이나 헌영 등 몇 명밖에 없는데 모두 체포되지 않았으니까.
3: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투쟁할 생각입니까? 생활 범위도 될수록 확대합니다.
2: 대요동지, 저에겐 진보적인 동무가 없어요. 저의 생활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가천 오빠가 연락이 끊긴 후로 전 우물 안의 개구리로 되고 말았어요. 전 지금 남편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곧 이 집을 나갈 겁니다. 전 저의 생활을 가볍게 개변시키고 싶습니다.
3: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집을 넘기면 새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후에 시간이 있는 대로 찾아가죠.
2: 네.
3: 로가천의 소식이 있으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혁명사업에 용감히 뛰어들려면 혁명의 연줄과 연결을 가져야지요. 물론 우리들은 이미 일정한 연결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방조를 바랍니다.
0: 리대유를 보낸 림도정은 방에 들어와 침대가에 앉았다. 다 꾸려놓은 이불짐과 방 안에 남겨놓은 여영택의 생활용품들을 번갈아 바라보는 그의 머릿속에는 열렬히 사랑했던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빨리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림도정은 여영택에게 쪽지를 남겼다.
2: 영택씨, 나는 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0: 여영택과 헤어진 림도정은 강안거리 부근에 조그만 새집으로 옮겨와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혁명 동지들과의 연계를 가지려고 작심한 그는 헌영의 소식을 알기 위해 허시댁을 찾아갔다. 헌영의 누이로 가장한 림도정은 헌영의 어머니와 함께 북평지방법원 감방에 갇혀있는 헌영의 면회를 갔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고남 16번째 시간입니다. 여영택과 헤어진 림도정은 강안거리 부근에 조그만 새집으로 옮겨와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혁명 동지들과의 연계를 가지려고 작심한 그는 헌영의 소식을 알기 위해 허시댁을 찾아갔다. 헌영의 누이로 가장한 림도정은 헌영의 어머니와 함께 북평지방법원 감방에 갇혀있는 헌영의 면회를 갔다.
1: 헌영 동무, 많이 야유였네요. 그런데 의기는 저하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더 침착하고 굳세어진 것 같네요.
2: 몸은 졌어.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두 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 법관은 나의 범죄 사건은 중하지 않다고 하면서 신문에 회계서만 발표하면 석방시키겠다고.
1: 회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그거야, 자수하라는 거지.
1: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2: 자수할 순 없지. 우린 경결이 거절했어. 만약 또 박해를 가한다면 우린 단식투쟁으로 반항할 거야.
1: 간수놈이 와요.
3: 도선도모,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면서 좋은 일이네. 어?
2: 도성도모, 감옥에서 뭘 쓰려고 해도 연필이 없어. 만두 속에 연필 심을 박아 갖다 줘.
1: 알겠어요.
0: 집으로 돌아온 림도정은 부풀어 오르는 마음에 저도 몰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만두를 빚었다. 이때 림도정의 새 주소를 알게 된 리대요가 또 그를 찾아왔다.
4: 집이 좋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아담하네요. 앞으로 혁명 사업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대요 동무. 난 헌영을 찾았습니다.
4: 아, 좋습니다. 헌영과 연계를 가지게 됐다는 말이지요. 헌영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 동무는 앞으로 더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 안에도 당의 지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1: 아니요, 모릅니다.
4: 자, 이건 비밀 출판물인데 한번 읽어보시오.
1: 북방 홍기?
4: 네, 그렇습니다. 시안을 다서 읽어보면 많은 혁명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1: 대여동무, 지금 정세는 어떻습니까?
4: 지금 중국 혁명의 고조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린 역량을 모아 더 큰 승리를 쟁취합니다.
1: 내일 난 헌영한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나요?
4: 난 일이 좀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만나면 나에 대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1: 네, 그렇게 하죠.
0: 이튿날 도정은 무사히 헌영에게 만두를 갖다 주고 돌아와 곧 왕효연의 집으로 향했다. 왕효연은 림도정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그의 두 어린 여동생의 가정교사로 림도정을 초빙했던 것이다. 강의를 끝낸 림도정은 어두운 밤길을 타고 자신의 하숙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0: 아, 이봐요. 젊은 학생 놈 같은데 어째서 여기 붙잡혀 왔어요?
1: 무슨 죄를 지었어요?
2: 눈을 왜 그렇게 꼭 감고 있어요? 여기가 뭐 도로 가는 데도 아니고 눈 떠요.
3: 여기 어딘가요? 나도 왜 잡혀왔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웬 사람들한테 잡혀 자동차에 묶여왔어요.
1: 아유, 좀...

0: 임시범인가 보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1: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로 들어왔나요?
2: 그거야 뭐 별의별 죄가 다 있지. 간통죄, 도박죄, 아편죄, 도적죄. 게다가 아편쟁이까지. 없는 게 없어요.
1: 여긴 무슨 감방인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니 차라리 청사를 당하는 게 낫지. 놈들이 무엇 때문에 날 여기 잡아왔을까? 아니, 집에 트렁크 밑에 태우 동무가 가져온 비밀 출판물이 있는데 그걸 수색해내면 어떡하지?
3: 림도정은 온갖 생각으로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오후 림도정은 재판정에 끌려나갔다. 재판관이 간단한 정황을 묻기 시작하는 때 양복에 구두를 신은 여인 사나이가 나타나 재판관 앞에 가서 쑥덕거렸다.
1: 저 사람 왠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4: 림도정, 이 안건은 시당부에 넘겨 처리하겠소. 당신은 지금 호몽한 선생의 보증으로 석방되어.
1: 호몽한?
4: 그렇소. 석방이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3: 림도정의 집. 수색당한 흔적이 없는지 여기저기 훑어보고 있는 림도정의 뒤로 불쑥 호몽한의 모습이 나타난다.
5: 아가씨, 날 알아보시겠어? 아가씨를 보증으로 석방시킨 호몽한이요. 많이 놀랐죠? 내 특별히 위로하러 왔어.
1: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매수해서 날 낚으려던 그 호국장?
5: 영케도 알아보는구만. 맞어, 내가 호몽환이야.
1: 이재범이 시당부의 특무였군요.
5: 아가씨, 말을 그렇게 하지 마오. 무서워도 하지 말고. 아가씨를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내 반가운 김에 만나보러 왔어. 좀 앉으셔.
1: 여긴 내 집이에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네요.
5: 아가씨, 매몰차긴 여전하구만. 세월이 정말 빠르지. 우리가 못 본 지 벌써 2년은 된 것 같구만. 아가씨가 떠나고 대기 어머니는 매우 상심한 날들을 보냈어. 아가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아오? 난 아가씨한테 실망하다 못해 지금까지 결혼할 생각도 없이 보냈어. 아가씨 아버지는 남방으로 갔고 어머닌 이미 돌아가서 도풍이 그 애는 내가 데리고 있으려 했는데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보내고 말았어. 아마 남정이 있을 거야.
1: 허국장님, 참 마음을 많이 쓰셨군요.
5: 아가씨를 위해서 그랬지. 듣자니 아가씨는 결혼했다던데 남편은 왜 보이지 않소?
1: 그걸 어떻게 알죠?
5: 말했잖소. 난 아가씨에게 관심이 많다고.
1: 우린 사이가 아주 좋아요.
5: 날 속일 생각 마오. 사상이 달라서 벌써 헤어진 걸 다 알고 있어. 아가씨 생활이 곤란할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보살펴주겠어. 내 이태 동안 일도 뜻대로 되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야. 그리고 아직 독신이다 보니.
1: 그만해요. 과거의 일은 듣기 싫어요. 그 가정은 나랑 상관없고요.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요. 왜 날 잡아가고 또 보석으로 끌어냈어요?
5: 아, 별것 아니요. 헌병 3련대에서 당신이 공산당 활동에 참가한 줄 알고 체포한 거요. 다행히 내가 소식을 듣고 당신을 临시 보석으로 빼왔지. 아가씨, 공산당의 꾀 매너마가 좋지 못한 길로 들어선 젊은이들이 적지 않소. 아가씨에게도 엄중한 문제가 있지만 내가 있는 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어. 내가 아가씨를 도와서.
1: 난 당신 도움이 필요 없어요. 동정 따윈 더 필요 없어요.
5: 아가씨 오해하지 마시오. 아, 난 우리 친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오. 보편거리 바닥에 그 많은 공산당 비라는 누가 붙였소? 많은 학교의 비라를 우편으로 보낸 건 또 누구지? 이 허다한 사건을 아가씨는 잘 알고 있을 테니 죄건의 엄중성을 알아야지 않겠소? 난 힘을 다해서 겨우 아가씨를 빼내왔소. 아가씨가 마음먹기에 따라 이 일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단 말이오. 당신은 총명하니 잘 생각해 보시오.
1: 삐라니 공산당이니 하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5: 증거? 이거 보시오. 이 삐라들, 이 북방 홍기 잡지, 이걸 아가씨가 모른다고 할 수 있어?
1: 그래요. 삐라는 내가 붙였어요. 난 당신들 증거해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5: 아가씨 참 유감스럽구만. 아, 청명한 사람이 왜 가끔 이렇게 어리석게 구워. 아, 오늘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 일단 잘 휴식하시오. 생고집 그만 쓰고 잘 생각해보시고 우려. 나 훗날 다시 오겠어.
3: 허몽하니 문을 나서며 비명을 토해내는 림도정에게 머리를 끄덕이고 웃어 보인다. 이튿날 아침, 밤새 한숨도 못 잔 림도정이 지친 몸으로 세수를 하려는데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장미꽃 묶음을 든 허몽하니 사치한 양복 차림으로 들어선다.
5: 안녕하시오, 아가씨. 밤새 잘 주무셨소?
1: 왜 또 왔어요?
5: 자, 이 꽃을 봤소. 내 마음이요.
1: 저리 비켜요.
5: 어제는 아가씨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제 못했는데 오늘은 좀 진정된 듯하니 계속 말해봅시다. 림도정, 난 2년 동안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당신 잘 생각해보시오. 지금 형편은 아주 긴급하오. 날 믿고 내 호의를 믿어줘. 아가씨는 젊어서 사회의 복잡성을 모르고 있어. 공산당은 맹목적인 정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못쓰게 만들었어. 아가씨, 제발 잘못된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1: 같은 소리 그만둬요. 그런 말 누가 듣겠대요?
5: 림도정, 영웅신용은 그만하시오. 그게 무슨 좋은 일인데 싶소? 내 한 가지 알려주지. 어젯밤 공산당원 15이 총살됐어. 다 끌끌한 청년들이지. 그 중엔 여자도 3명이 있었어. 림도정, 생각해보. 왜 쓸데없이 귀중한 목숨을 희생시키겠어? 당신 같은 사람 며칠 죽는다고 전하가 태평해질 것 같소?
1: 그런 비루한 정신으로 무엇이 숭고한 사업인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어요.
5: 아가씨, 생고집은 그만 쓰고. 자, 이 돈이나 봐.

0: 받으시오. 난 지금까지 곱다는 여자들을 많이 봤지만 다 당신보다 못합디다. 이 돈으로 좋은 옷이나 몇 벌 해보시오.
1: 이깟 더러운 돈 누가 가져요?
0: 더러운 년! 널 구해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돈까지 갖다 줬더니 낯짝이 두텁기로. 나이 어린 걸 봐서 오늘은 용서하겠다만 사흘 뒤에도 깨닫는 기색이 없으면 그땐 이 호아무개를 나무라지 마라. 들었어?
2: 무한함에 림도성의 귓뺨을 연속 때리고 난 허몽아는 도끼를 내뿜으며 사라졌다. 작은 방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담배꽁초를 보며 불현듯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 림도성은 책상에 머리를 묶고 울기 시작했다.

0: 아이고.
1: 상심하지 말아요. 웬 따스한 손이 도정의 몸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위로를 건네온다.
2: 방금 그놈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상심해요? 아, 놀라지 말아요. 난 덕모와 한뜨락 셋방에서 사는 리괴영이라고 해요. 아까 그 자식이 거무락 푸르락 해서 나가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짐작하고 들어와 봤어요.
3: 리괴영 덕모, 위로해줘서 감사해요. 아까 그 사람은 허몽환인데 예전부터 그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1: 림도정은 눈물을 씻으며 류계영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2: 이 어두운 사회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도정동무 혼자뿐이겠어요? 허망한 그 자식 참 나쁜 인간이군요. 내가 왕효연의 집에 가서 한번 의논해볼까요?
4: 왕효연?
2: 네.
4: 효연이를 알아요?
2: 네. 난 왕효연과 동창이에요. 효연이와 아주 친한 친구란 걸 알고 있어요.
4: 그렇군요. 더욱 반갑네요. 효연이와 의논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2: 그럼 내가 가죠. 밖에 혹시 밀탐하는 놈들이 있을지 모르니 더정동무가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 네. 그럼 수고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2: 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6년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가 북경수강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합전시회이자 우리나라가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우리성은 75개 우수기업과 기관을 조직해 교역회에 참가했습니다. 흑룡강 전시구는 4567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신질 생산력 육성, 우리나라 대북개방 신고지 조성을 주선으로 하고 디지털 경제, 빙설 경제, 창의 디자인, 의료건강, 농업서비스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일련의 서비스 무역 솔루션과 실용적인 발전 성과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구 내에는 볼거리가 풍부하고 우수 기업들이 총집결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주식유 한 회사는 빙설 문화관광 서비스에 힘을 실어 얼음도시 명함을 빛냈고 목당강 산업협력단지, 감옥사국가 농업하이테크 산업시범구 등 특색산업단지는 우리성이 농업과학기술 서비스와 지역협동발전에서 거둔 탄탄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성의 지리표시 상품 총수가 203개를 기록해 동북 삼성과 내몽골 동부를 포함한 동북 삼성 1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성내 지식재산 창출 질도 꾸준히 개선돼 올 6월 말 기준 전성 유효 발명 특허는 총 53,5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2% 증가했으며 인구 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6.9건으로 13.11% 늘었습니다. 상표 유효 등록 건수는 59만 9천 건으로 7.1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리 표시 상품의 관리 활용 및 보호 효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요하 동북흑봉 국가 지리 표시 보호 시범구의 건설 및 준공 검수를 비롯해 동령 검정 귀버섯, 경안 입살, 지리 표시 보호 공정의 검수를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목당강시는 동령 검정귀버섯 국가 지리표시 보호 시범구 지정을 계기로 특색산업을 자원 우위에서 브랜드 우위 및 발전 우위로 빠르게 도약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당강시에서 지리표시 전용표시 사용기업은 100개사에 달하며 연간 생산액은 5억 9,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동령 검정귀버섯은 2026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지역 브랜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브랜드 가치 172억 2,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우리 성의 식량 저장 기업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해 핵곡물 수용, 저장 및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강 직속창고 2기 저장창고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마지막 공사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9월 말이면 이 신축창고가 정식으로 가동돼 식량 저장고 용량이 20만 톤 늘어나게 됩니다. 식량 저장창고는 식량을 엘리베이터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탕원 직속창고의 신축 곡물창고에서는 내부 순환 온도 조절 시스템이 막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밀폐된 순환 파이프를 통해 식량 품질을 보장합니다. 품질 검사도 무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성 여러 지역의 식량 창고에 품질 일체화 자동 검사 시스템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은 1,235억 4천만 근의 창고 용량을 확보해 새로운 곡물 수매 및 저장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용강 식량 감독 관리 시스템은 이미 전성의 식량 입고 품질 검사, 저장 등 모든 핵심 단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선호현에 위치한 흑존우 식품 심층 가공 표준화 생산 공장에서 막 출하한 앵거스 소고기 꼬치 새 제품이 전국 각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출시한 8번째 흑존우 간편식품 신제품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중국 앵거스 소고기 고향의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신선육 단일 판매 모델에서 벗어나 심층 가공 사슬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유구 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할빈시 평방구에 위치한 케이스 뉴홀랜드 인더스트리 기계 유한회사 안에는 넓고 큰 두 공장의 골조가 차례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가 올 5월에 착공한 예비 부품 창고와 기술 전시 센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현장 프로젝트 매니저 정건의 소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예비 부품 창고와 기술 전시 센터 두 개의 단독 건물로 구성됩니다. 예비 부품 창고는 면적이 약 0.72만 제곱미터로 완공 후 회사의 주요 부품과 소모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술 전시 센터는 약 3천 제곱미터로 고객에게 기계 제품을 전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갖춥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5,800만 원이며 완공 후 가동되면 지역 공급망 효율과 전문 서비스 능력을 높이고 개선하는 동시에 회사의 농기계 정비, 신제품 기술 전시, 고객 체험 수준과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뉴홀랜드 중국 지역 및 몽골 대표이사 리강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예비 부품 창고와 기술 전시 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외에도 대마력 트랙터 고급 변속기 국산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속기 국산화 프로젝트는 기술 장벽을 깨는 핵심 돌파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착공한 이래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 200마력 이상 트랙터 변속기가 장기간 수입에 의존하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현재 전동력 시프트 변속기는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갔고 무단 변속기도 2027년 1사분기에 이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물류 비용과 납품 기간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의 주도권을 스스로의 손에 단단히 쥘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공장 제품의 95% 이상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있지만 최근 3년간 기업은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할빈 공장을 글로벌 제조 체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일극으로 만들고 할빈 제조 농기계가 자체 채널을 통해 전 세계 각지의 들판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 가동된 예비 부품 센터는 수출 사업의 후방 지원을 튼튼히 다지고 기술 전시 센터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교류 플랫폼이며 고급 변속기의 국산화는 국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경쟁력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일전 농업 및 농촌부는 올해 풍수절 행사 종합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국 농민 풍수절 행사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련의 풍년 기념 행사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펼치는 농민 서비스 및 축하 행사로 구성됩니다.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련의 풍년 기념 행사는 중공중앙선전부, 교육부 등 17개 조직위원회 구성원 기관이 공동 참여하며 총 47개 중점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메인 행사는 호북성 양양시, 조양시, 동교촌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농민을 주체로 한 행사로 조직위원회 구성원 기관이 전국 대규모 무료 진료 주간, 전국 과학보급의 달 농업농촌 메인 행사, 가을 소비 시즌 등 46개 중점 행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한편 각 지역은 풍수절 주제에 맞춰 농민들의 생산 및 생활 수요에 중점을 두고 풍년 성과 전시, 농민 면모 선양, 농경 문화 계승,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방면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주부는 오리복이 선에서 사진 한 장을 넘겨받았다. 비행복을 입은 미국 군인이 거의 알몸인 일본 여자를 무릎에 앉히고 찍은 사진이다.
1: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라고야. 어떻게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있단 말이오. 团장 동무도 한번 보. 그 놈들의 서방 문화를 좀 감상하.
2: 네, 더러운 놈들.
0: 등근은 사진을 쭉 찢어서 아궁이에 집어넣었다.
3: 이번에는 이걸 또 보십시오.
1: 어디 보기요?
0: 주부가 보니 그건 극장의 관람표였다.
1: 오늘이 며칠이요?
3: 11월 3일입니다.
1: 그저 재밌구만.
3: 네?
1: 여보, 이건 오늘 저녁 일본 도쿄 대극장의 관람표구만.
2: 그러니까 그놈이 오늘 전투를 하고 나서 저녁에 극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거꾸로 염라대왕 만나러 갔구만.
0: 이들이 한참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밖에 곽상이 도착했다.
4: 들어가도 됩니까?
1: 자, 어서 들어오시오.
4: 들어가기요.
0: 3련 련장 곽상이 오늘 저녁 연회에 초대된 기극다리 기관 청수 교대환과 함께 들어섰다. 어깨가 쩍 벌어지고 잔등이 바위처럼 든든한 교대환은 곽상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였다. 교대환의 군복 자락은 여기저기 불에 타서 단추도 채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죽띠를 군복 저고리에 메고 왔다. 붕대가 감긴 머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작은 모자가 씌워 있었다.
1: 내가 오늘은 교대항 동무를 청했는데 괴보는 왜 왔소?
4: 정치위원 동지가 누구를 청했든 저는 손님 동무만 하게 하면 됩니다.
1: 역시 괴보의 머리는 빨리 돌거든. 자자자자, 자리에 앉아.
4: 네.
0: 교대항은 몇 근은 잘 될 커다란 신을 벗어 한쪽에 놓고 자리에 앉았다. 체격이 우람진 교대항이 앉아 집안이 한결 작아진 듯 싶었다.
1: 교대항 동무, 동무는 이번에 참 잘 싸웠어.
2: 그래, 동무는 우리 탄에서 처음으로 경무기를 가지고 분사식 비행기를 들고 왔어. 이건 말 그대로 세월호 잉어를 낚은 셈이지.
1: 오늘은 우리 단장 동무도 성과가 괜찮소. 교대항 동무는 비행기를 떨궜고 단장은 날아가는 꿩을 두 마리나 쏴떨궜거든. 그래서 지금 그걸 삼고 있어. 아, 별로 갖춘 건 없지만 꿩고기나 맛보기요.
4: 전 벌써 대문 어구에서 고소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1: 이젠 거의 익었으니 조급해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대항 동무, 상처는 어떠소?
2: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팜탄이 좀 부리웠을 뿐입니다.
1: 아, 그때 우리는 정말 속이 바질바질 타들갔소. 온 산마루가 불바다에 잠긴 걸 보고 동무의 은폐호에 라팜탄이 떨어진 줄 알았지.
2: 제가 있는 위치에서 여러 발자국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4: 꼭다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난 저 동무의 몸에 불이 달린 걸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쳤으나 조동우는 덤비는 기색이 없이 볼이 달린 모자와 저고리를 벗어던지더니 맨적성 바람으로 기관총 사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탄약수가 제 거 긁어덮어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이 솜저거리가 다 탔을 겁니다.
0: 성미가 수줍고 말수가 적은 교대항은 곽상이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자 너무 쑥스러워서 그 거대한 몸집을 어디다 둘지 몰라 했다. 등근과 주부는 그런 교대항의 모습을 보고 사랑의 감정이 더욱더 짙어갔다.
1: 그런데 그 모자가 교대항 동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구만. 그래, 이 동무의 모자는 어떻게 됐소?
4: 저 동무의 모자는 벌써 제가 된 지 오랍니다.
1: 모자는 다소 제가 됐지만 사람이 무사했으니 천만다행이구만.
4: 제가 지난번에 비행기를 탑승할 때 비행사놈이 모자를 벗기는 전술을 쓰는 바람에 저도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락병과 모자를 옷 바꿔 쓰고 다닙니다. 후방부문에 말해서 우리 두 사람에게 모자를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1: 그렇게 하지. 자, 이제부터는 교대항 동무가 비행기를 쏴떨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소.
4: 그래, 오늘 전투에서 체득한 것을 한번 말해보.
0: 교대항은 난처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경험이요, 체득이요 하는 고급적인 수로들은 간부들이 사업총화를 할 때 쓰는 말이지 자기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대항이다. 더구나 지휘관들 앞에서 그런 걸 어떻게 말하겠는가.
1: 오늘 적기와 싸웠던 과정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2: 전 별로 체득한 것도 없으니 말할 게 없습니다.
4: 아, 꼭다리, 그러지 말고 말해보라고. 자기의 상급 앞에서는 실수를 해도 괜찮소.
2: 아니, 제 생각에는 우선 침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행기가 기세에 사납게 내리꽂을 때는 마치도 저를 잡아먹으려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눈 한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보다 나은 점이라면 날개가 떠친 것뿐이다. 내가 나를 맞추면 난 살 수 없는 몸이고 내가 너를 맞추면 너도 살지 못할 것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놈이 맞받아 내려올 때 이놈 어디로 도망칠 테냐, 네 놈을 박살낼 테다 하고 외쳤습니다.
1: 홀경화, 계속하오.
2: 네. 폭격에 희생된 조선 인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조선을 만신창이되게 폭격한 놈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에서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기관총을 안고 하늘로 싱싱 날아다니면서 그놈들을 모조리 쏴떨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1: 대항 동무, 산마루가 온통 불바다에 잠겼을 때 동무는 왜 사격을 멈춰서 기관총이 고장이라도 났소?
2: 아닙니다.
1: 그럼 왜서?
2: 그때 저는 비행사놈의 마음을 녹자치느라고 그랬습니다. 놈들의 열주머니가 작다는 걸 알고 사격을 잠시 중지하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놈들은 정말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놈이 내리꽂는 순간 전 그놈을 맞받아 한 배쯤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불이 확 뿜겨서 나왔습니다.
1: 바로 그거요. 이 과정이야말로 생동한 체득이고 경험이지. 이건 다른 동무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지.
5: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1: 자, 상을 차려. 오늘 등탄장이 잡은 꿍고기로 우리의 영웅 교대항 동무를 잘 초대해야지.
4: 아, 고기가 익었는가? 제가 먼저 검식해볼게요.
1: 이거 뭐지? 오늘은 미국 비행기를 쏴떨군 교대항 동무가 당당한 주인공인데 괴부가 또 한 발 앞서려고 설치고 있구만.
4: 이 동무는 우리 련이니 저도 같은 손님이 아니겠습니까?
2: 이것도 귤을 변제란 말이오, 알겠소?
4: 귤을 앞세우고 또 저를 난차게 하는군요.
1: 대항 동무, 동무네가 오기 전에 团장 동주와 인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团 경기 사수들과 중기 사수들의 모임을 가질 생각이오. 그 모임에서 동무의 경험을 소개해야 하겠는데 동무 생각은 어떻소?
2: 정시원 동지, 저에게 다른 임무를 맡겨주십시오.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저의 형편에 대해서는 련장 동무가 잘 알고 있습니다.
4: 네, 정시원 동지, 저 동무는 그 임무를 맡는 것이 비행기를 몇 대 더 쏴들고라는 임무를 맡는 것보다 더 어려워할 겁니다. 반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해서도 그저 한두 마디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동무가 오늘은 몇 달 동안 말한 걸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1: 그건 옳지 못한

0: 한 생각이요. 무엇이나 다 단련해봐야 하오. 대양동무가 자기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어. 오늘 비행기를 쏴떨군 건 단순히 비행기의 한 대에 관계되는 문제거나 군사기술 문제가 아니오. 이건 사상면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오.
1: 그럼 우리 걱다리가 세색씨가 시집가는 것처럼 수습더라도 한번 나서야 되겠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 의의가 있고.
2: 꿈 고기가 들어왔다.
3: 자, 어서 들려.
4: 이야, 냄새 죽이는구만.
3: 자, 가자.
1: 이야, 이거 공고기 맛이 제법입니다.
5: 이야, 정말 고소합니다.
0: 이건 다 우리 团장 동지의 덕분이요. 그래도 장성을 했던 오랜 홍군전사가 다르단 말이오. 권총을 도방 갈기더니 꽁 두 마리가 떨어지지 않겠소?
3: 에이, 뭐가 대단하다고.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노루를 잡아서 대접하겠소. 진짜 사량 솜씨가 어떤가 한번 보게.
2: 언제나 세심한 주부는 오늘 연애의 주인공인 교대왕이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완했다. 교대왕은 될수록 적게 먹었다. 고기 좀 더 작은 걸 골랐고 밥도 아주 적게 천천히 먹었다.
0: 대왕 동무, 왜 그리 적게 먹소?
3: 아,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0: 동무는 고기도 작은 걸로 짓고 밥도 얼마 먹지 않았구만. 동무 체격에는 한쪽 구석도 차지 않겠는데?
3: 에이, 그러게 말이오. 처녀들처럼 부끄러워하는 게 전투적 작풍이라곤 꼼불도 없구만. 이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0: 곽상동무, 나 좀 버기요. 밖으로 나오.
1: 네.
2: 주부와 곽상이 밖으로 나왔다. 정치위원이 심각해진 기색에서 곽상은 주부가 무슨 일로 자기를 부른다는 걸 진작 눈치챘다. 그가 먼저 입을 뗐다.
1: 저 곡다리가 배불리 먹은 것 같습니까?
0: 배를 불린 것 같지 않소. 아니, 아직 멀었을 것이오.
1: 정치위원 동지가 제대로 봤습니다. 그 동무가 배를 채우자면 아직 멀고도 멀었습니다.
0: 저 동무의 몸집을 보면 식량이 대단해 보이던데.
1: 그렇습니다. 저 동무는 한 대의 밥을 2석은 먹고 넉량짜리 만두도 10몇 개씩 먹습니다. 그만큼 일에 들어서서는 서너 사람 몫을 담당합니다. 3-400근 되는 마대도 슬쩍슬쩍 메고 다닙니다. 낡은 사회에서 지주친 모습을 살다가 식량이 너무 커서 고용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 동무는 밥을 2사발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배불리 먹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0: 그럼 평소에 반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하오?
1: 반에서도 많이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무들이 3사발을 먹으면 저 동무는 2사발 반을 먹고 젓가락을 놓습니다. 더 먹으라고 하면 그저 배가 불렀다고 하면서 나앉습니다.
0: 저 동무는 특수한 상황이니 동무들이 많이 보살펴줘.
1: 네, 저도 늘 저 동무의 반에 밥을 더 주라고 주사반이 말합니다.
0: 이젠 저 동무와 젓가락을 내려놓았으니 다시 밥그릇을 들 것 같지 않은데 동무가 밥을 좀 더 먹으라고 말할 수 없겠소?
1: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0: 무슨 방법을 쓰든 저 동무가 밥을 더 먹게 하면 돼요.
1: 저에게 맡기십시오.
2: 방 안에 들어선 곽상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벽에 기대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했다. 교대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3: 련장 동무, 무슨 일이 생겼소?
1: 말도 마. 团장 동지와 정치위원이 성을 내고 있어.
3: 아니, 무슨 일로 성을 내요?
1: 왜 그러겠소? 아, 다 동무 때문이지.
3: 나 때문이라고?
1: 그래, 누구 때문이겠소? 그분들이 오늘 동무를 특별히 청했는데 동무가 그렇게 수줍어하니 그래 성이 나지 않겠소?
3: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 어떻게 하긴? 오늘 밥을 먹으면 되지.
3: 아니, 근데 난 벌써 젓가락을 내려놨단 말이오.
1: 참나, 아,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자,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으니 어서 상 앞으로 다가오.
2: 곽상은 그의 밥사발에 밥을 무더기 담아주었다.
1: 자, 이것도 정치무효. 빨리 먹소.
3: 이거.
1: 단장과 정치위원이 성의설의 동무를 정했는데 동무가 그 성의를 받지 않고 얼마 먹지 않았으니. 그래, 이게 무슨 문제요?
3: 그럼 먹겠소.
2: 곽상이 엄격한 감독하에 교대항은 나머지 밥 한 소래를 제껏 굽냈다. 교대항이 밥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야 그들은 집을 나섰다. 주부가 문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0: 교대항 동무, 임무를 완수했소?
3: 예, 완수했습니다.
1: 오늘 저 덕공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0: 원님 덕분에 나팔을 분다고 괴보가 오늘 교대항 동무보다 더 잘 먹은 모양이군.
1: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양하지 말고 또 불러주십시오. 수상들이 부른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겠습니다.
0: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더니 동은 언제 가야 그 고약한 버릇을 떼겠소?
1: 상급에서 저의 잘못을 제때 가르쳐 주십시오. 판정 동지, 정치위원 동지, 다른 지시가 없으면 우린 돌아가겠습니다.
0: 이젠 돌아가도 좋소. 동문 교대항 동문을 도와서 경험 소개할 준비를 잘하오. 그리고 취사반에도 잘 부탁하고.
1: 알겠습니다.
2: 갈라질 때 주부는 교대항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교대항의 커다란 손은 장알이 박혀있었고 힘있고 후더웠다. 교대항이 자기 손을 힘있게 틀어지는 순간 주부는 강대한 힘이 자기 몸에 번져오는 것을 느꼈다.

효대왕은 곽성의 뒤에서 묵묵히 걸어갔다. 관장과 정치위원의 후한 대접을 받고 몹시 감동되었던 그는 령부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기는 한 명의 보통 전사이고 별로 자랑할 만한 공헌도 하지 못했는데 관장과 정치위원의 크나큰 존중을 받으니 얼마나 분에 넘치는 일인가. 그리고 처음 탐부에 갔다가 밥을 반솥에나 먹은 자신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생각이 한가슴 가득 차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 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